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바쁘고 분주한 아침이지만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새날, 새 마음으로 임하게 하여 주소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시대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머리에 총구를 겨누며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하는 이는 없으나 오늘도 내 머리에 총구를 겨누며 정직하면 손해볼 거라고, 진실하면 미련한 것이라고 협박하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 나의 결단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기 위한 결단보다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한 결단이 되게 하셔서 이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소서. 내 모든 희생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자,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강명식, 조준모, 한웅재, 이길승 함께 부른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들었고요. 그에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 했습니다. 화요일에 생방송을 함께하는 샬롬 CCM 2부가 시작이 됐고요.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대드립니다. 미나짱님께서 오늘도 많이 더운데 우리 3명의 아이들이 줄줄이 수족구에 걸렸어요.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한숨 돌려 글을 남깁니다. 아, 수족구가 그거예요. 그 입 안에 그리고 막 목 안에 수포가 생기고 막 아파요 이게. 그럼 뭐 물도 못 삼킵니다. 못 넘겨요. 그럼 막 예민해지고 힘들어하고 이게 또 수족구가 전염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 아이들도 어린이집이나 예전에 이렇게 한 명이 딱 걸리면 어쩔 수가 없어요. 다 이렇게 걸리게 되고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 얼른 세 명의 아이들이 아이들도 힘들지만 또 케어하는 또 부모님도 그치 예 얼른 빨리 쾌유하기를 예 바랍니다. 병원 꼭 가시고요. 예. 닉네임 조이님 아 오늘 큰아이 입대하는 날이라 함께 KTX 타고 훈련소로 가는 길에 듣습니다. 경상남도 함안 39사단 충무신병교육대인데 저도 아이도 이런 이별은 처음이니 울적한 마음이에요. 주님께 앞으로 1년 6개월을 맡깁니다. 날씨가 더워서 걱정인데 건강히 잘 다녀오길 응원해 주세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아 오늘이군요. 예, 입대하는 날. 저는 뭐 그 지금 신병 교육대로 가는 그 마음이 어떨지 너무나 잘 알죠. 예, 저는 이제 부모님이 태워주셔서 같이 아침에 일찍 저는 그 충북 쪽에 예, 신병 교육대가 있어요. 37사단 예, 그쪽으로 딱 갔는데 가는 그 차 안의 공기가 뭐 아, 부모님은 막 겨우겨우 눈물 참고 있고 나는 막 잔뜩 긴장하고 있고 저 때는 2년 2개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6개월이었어요. 예. 그래도 그 안에서 저는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들을 너무나 많이 가졌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이 저에겐 소중합니다. 아, 뭐 다시 가라면은 그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 예, 하나님을 많이 찾았고 그런 저를 하나님이 또 깊이 만나주셨고 군대 생활을 떠올리면 원래 그 옛 추억 떠올리면 약간 윤색돼서 좋은 기억만 남기 마련이잖아요. 뭐 물론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군대 그 교회에서 찬양했던 것도 생각나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이제 종교 행사라고 하는데 교회 가겠습니다. 예, 손 바짝 들고 갔던 기억도 있고 그리고 예. 지금은 너무 더울 때는 혹서기 때 또 그런 군대 내에서도 지침이 있어요. 너무 더울 때는 훈련하지 않습니다. 예. 실내에서 하거나 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 아드님도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충성! 예. 우리 강군덕님도 첫째 아이 입대 전 신검 받는 날이라 의정부 병무청 데려다주고 왔습니다. 이제 입대 일주일 남았네요. 그래요. 군대 가면 간식 받으러 교회에 갈 거라는데 제발 하나님을 좀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일주일 남았네 라고 하셨는데 예, 뭐 동기야 어떻든 예. 예배당 가서 예배하고 이러면 사실 군대에서는 그런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별로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단체 생활이고 특히 이제 이등병, 훈련병 같은 경우는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교회 가면 조금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예. 닉네임 양이님, 훈디 저 지난 토요일에 오롯이 필사를 보기 위해서 순천에서 KTX를 타고 어머나 순천은 저기 전라도 끝. 친구잖아요. 저기 아 대단하십니다. 감동 그 자체였어요라고 또 후기도 짧게 남기셨는데 고맙습니다. 귀한 발걸음. 예. 입소문도 좀 많이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푸뉴마의 이곡 들을게요.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오늘이 뮤지컬 찬양팀 하나님의 나팔소리였고요. 투 미니스트리, 돌아서지 않으리, 노 터닝 백, 그리고 푸뉴마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까지 세 곡을 쭉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박신영님은 삼공주가 김규덕 권사님 생일파티 멋지게 축하해드리고 복귀했습니다. 라고 사연 주셨는데, 아, 그때 내려가신다고 우리 세자매가. 아, 깜짝 축하 사절단. 우리 삼공주 출격은 대성공. 예, 멋지게 축하해드리고 또 일상으로 오셨어요.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김규덕 권사님도. 안젤로니아님. 훈디, 전 매미 덕분에 5시에 강제 기상입니다. 그치, 얘네들도 부지런하게 울죠. 아침부터 아침밥 준비하고 아이들 점심 도시락 싸고 강아지 산책 나갔다 오니 찜질방 느낌이 드네요. 샤워하고 이제 출근 준비하는데 나 벌써 퇴근하고 싶어 라고 남기셨습니다. 아, 많은 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대변해서 지금 출근 준비하는데 벌써 퇴근을 꿈꾸는. 예, 그렇죠. 근데 일터에서 에어컨이 좀 나오나요? 저는 그 출근하면 어쨌거나 방송국이니까 에어컨이 나오죠. 그래서 시원하게, 나름 또 쾌적하게, 예, 출근도 나쁘지 않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닉네임 또올게님께서 토시에 모자 쓰고 장화 신고 완전 무장해서 밭에 가야. 아이고, 어떡해. 야외활동 반일 하셔야 되는구나. 엄두가 나질 않아서 나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시골은 더워도 해야 할 일이 태산인데. 라면서 아까 1부에 주신 사연이에요. 지금 어떻게 나가셨을지 모르겠네요. 예. 요즘에 워낙 더우니까 예, 그 밭일 하시다가 이렇게 쓰러지시는 온열질환 호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최대한 그 좀 시원하게 하시고. 그 무슨 냉감 토시 이런 거 있지 않나요? 냉감 스카프 이런 것도 이렇게 좀 하시면서 최대한 그 체감 온도를 낮추시면서, 그리고 굵고 짧게. 예, 해가 더 이제 떠서 더워지기 전에 이렇게 오전 일을 마치시면 좋겠네요. 예, 또 올게님 신청곡 하루의 은혜 청하셨는데 이 곡 전하겠습니다. 너무 더울 때는 예,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또올게님 청하신 곡 듣습니다. 목소리 상점 하루의 은혜, 그리고 스위스로 김영우의 시편 21편 주의 사랑까지 두 곡 듣고 묵상하는 시간 이어드릴게요.

무대뽀라는 말을 제법 많이 씁니다. 우리말이 아니라 일본 말입니다. 무철포란 단어의 일본식 발음입니다. 무철포는 아무데나 마구 쏘아대는 대포로 무턱대고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비슷한 의미의 우리말 표현인 막무가내를 쓰는 게 좋습니다. 막무가내인 사람을 생각하면 예전 한 개그 프로그램의 고집불통이란 코너의 한 캐릭터가 떠오릅니다. 그 캐릭터는 그건 난 모르겠고 라는 말만 남발했는데 이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대화가 늘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상황도 무시하고 어떤 이유와 사정도 안 통하는 답답하고 꽉 막힌 사람이었습니다. 막무가내는 이처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을 떠올리게 하지만 문득 믿음은 막무가내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향해 고집불통인 믿음이 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요즘처럼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건 모르겠고 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겠노라는 막무가내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과 배짱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Jericho.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온 지 벌써 6일.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성 주위를 아무 말 없이 6일 동안 돌기만 했다. 7일이 되는 오늘 마지막으로 그들은 성을 일곱 바퀴를 돌고 모든 지파들은 성 주위에 둘러 섰는데 여리고 성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침묵이 흐르고 이제 여호와의 뜻에 따라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명하니 모든 제사장들은 양강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외쳐 가로되 여호와가 이 성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에이맨! 여호수아 성을 쳤네. 오랜만에 전해드렸고 희주일의 믿음이 없이는 앞서 들었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손석일 목사님의 칼럼 믿음의 100장이란 글이었어요. 우리가 세상과는 서로 간에 소통하고 또 때로 연합하며 살아야겠지만 우리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양보나 타협 없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따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 오늘의 샬롬 생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9시 49분 58초 지나고 있고요. 우리 닉네임 데이비드님께서 오늘 제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가족들은 토요일날 만나서 생파하기로 했답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데이비드님. 공주마마님도 우리 조윤현 목사님 생신이에요. 축하한다고 전해주셔요. 조윤현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샬롬 CCM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모든 예배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 멀티 반죽이 엘프에서 드리는 셀라민 찬양 반죽이,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크리스천 콘텐츠 플랫폼 2플러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프리미엄 플랜 1년 이용권을,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을,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우리 3820번님께서 인천에서 마곡까지 전철로 출퇴근하고 있는 70대 청년입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좋은 프로그램 들을 수 있어서 좋고요. 신청곡이 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남기셔서 오늘 끝곡 지영 주만 바라볼지라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문혜영 작가 함께 했고요. 송정훈이었습니다. 다들 샬롬하셔요. 안녕.

0: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0: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운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천지창조라는 위대한 오라토리오 작품을 남긴 작곡가 하이든. 구약성경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담은 이 작품은 헨델의 메시아와 함께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하이든은 재치 있는 짧은 작품으로 더 유명하죠. 대표적으로 듣는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 놀람 교향곡이 있고요. 휴가를 떠나고 싶었던 단원들의 마음을 담아 작곡한 고별 고향곡이 있습니다. 이 곡은 연주하면서 단원들이 한 명씩 퇴장을 하거든요. 마지막에 두 명인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결국은 다 퇴장을 하는 겁니다. 보고 있으면 귀엽다고 할까? 웃음이 납니다. 당시에는 획기적이었을 텐데 정말 아이디어가 대단하다 싶고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출근할 때 주차장이 평소보다 좀 비어있던데 이번 주에 많이들 가셨더라고요. 휴가를 간 분들 충분한 에너지 충전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휴가를 못 간 분들은 이 시간 들려드리는 곡들이 잠시라도 쉼의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어딘가 가고 싶다 싶다가도 이렇게 더울 때 어디 가면 고생이지 싶어서 그냥 여기가 최고다라고 생각하게. 얘 마음도 왔다 갔다 해요. 오늘도 더울 것 같은데 계신 곳은 어떤지요? 향기로운 나무 쉼, 예, 들려드리면서 당신을 향한 노래 시작했고요. 이 두 시간 우리는 휴가처럼 즐겨보자고요. 영광영은 아빠께서 날씨가 너무 더워서 글쓰기도 힘듭니다. 그니까요. 그 정도로 덥다니까요, 지금.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 잠시라도 쉼의 시간 고급 충전하겠습니다. 사무실에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원성남님께서 나 여기에 라는 곡을 신청하셨는데요. 남미호십 찬양 앨범에서 박재욱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초롬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후야마미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똥찌에님께서 지금 저희 아이들 대구 충성교회에서 열리는 전국 어린이대회 율동 부문에 참가하기 위해서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대구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우리 팀 이름이 아이들 이름 앞글자 하나씩 따서 주예은혜 팀이에요. 주은이, 예은이, 은세미, 혜민이. 그동안 열심히 연습한 만큼 순이나 결과보다 하나님을 마음껏 기쁨으로 찬양하고 서로 웃고 즐기며 평생 잊지 못할 예쁜 추억 가득 쌓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환하게 웃으면서 무대 즐길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세요. 아멘. 주은이, 예은이, 은세미, 혜민이. 어떻게 이름도 주의 은혜죠?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떨지 말고 하나님이 내 율동을 예쁘게 보신다라는 마음으로 또 친구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잘 맞춰가면 마음에 예쁜 추억의 꽃이 남을 거야 얘들아. 편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율동이 되길 바라면서 응원곡으로 저희가 준비한 곡을 들려드려도 될까요? 조남정이 부르는 너는 보석 그리고 히스플랜 앨범에서 찬호울의 목소리로 너는 꽃이야.

응원과 함께 너는 보석, 조남정이 불렀고요. 차나올의 목소리로 너는 꽃이야까지 함께했습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길 바라고요. 민들레님, 찬양이 쉼이 됩니다. 오늘은 마음이 좀 바쁘네요 하셨어요. 마음은 바빠도 한쪽 구석에는 예, 여유가 좀 있는 그런 하루로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성민님, 남편 휴가여서 아이들과 함께 강원도 가는 차 안에서 인사합니다. 즐겁게 잘 보내고 오세요. 아침이 불러요. 동해 가는 길.

멋쟁이님과 함께 예수의 심장 소리보기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살랑살랑님, 우리 집 3남매 어제부터 내일까지 수련회 참석합니다. 방학 동안 들어가 있던 아이들의 동굴이 비어서 청소하고 입을 빨면서 듣고 있어요. 아이들이 수련회 기간 동안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깊어지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들의 동굴 정리하면서 저는 기다릴게요. 아이고, 이게 여기 있었네. 아이고, 이걸 여기다 놔뒀어. 혼잣말 많이 하실걸요. 그레이스 데이지님 오셨는데요. 사춘기 중3 막내 아들과 제주도 고등학교 후배네 초대받아서 휴가 왔습니다. 후배 가족은 육아휴직 내고 두 아들과 농촌 유학 중인데요. 지난 주일에 후배 다니는 제주도 행원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권사님들께서 정성껏 만들어주신 비빔밥 먹고 서핑 배우면서 만장굴에서 피서 중입니다. 부럽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배우면서 또 후배님의 보물 준우, 준영이 그리고 나의 보물 영준이, 영훈이와 함께 듣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늘나라에 있는 큰아들도 함께 들을 수 있겠지요. 훈이 주님함 드림 샬롬 하셨어요. 네, 아 정말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쪽에 지인이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것도 함께 믿는 지인이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요. 그 육아휴직 내고 농촌 유학 중인 거 큰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럽네요. 신청하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오늘은 범키의 목소리로 들을게요.

그레이스 데이지님, 우리 영준이, 준우, 준영이 모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범키가 불렀고요. 에스프레소님, 어제 영화 재밌으셨나 봐요. 예, 권은의 친구야, 이 곡이 생각났다고 하셨어요. 함께 들었습니다. 라일리님, 오늘 엄마가 무릎 수술을 받으세요. 지금 이제 수술 들어가신대요.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회복하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엄마가 입원 하시는 기간 동안 거동이 불편한 아빠 돌보는 것, 방학 중에 학교 근무를 또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아멘. 라일리님, 여러 가지 일이 한꺼번에 겹쳐서 힘드실 것 같아요. 잘 우선순위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나를 돌볼 수 있는 또 지혜를 주시고, 지치지 않게 체력 주시고, 무엇보다 어머니 잘 회복될 수 있게, 수술도 잘 될 수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하경승주님께서 찬양 들으면서 일하고 있거든요. 지치고 또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희주일 앨범에 있는 곡이죠. 안혜진이 부르는 감사를 선택하기.

언제나 정답은 감사. 아멘. 안혜진, 감사를 선택하기 였습니다. 최선을 다하자 태연님, 제 아바타 만들어주셨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쁠까요? 고맙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병희님, 이번 주까지 휴가 피크인가 봅니다. 정원님도 휴가 가셔야죠. 아직까진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는 게 다행이기도 하고. 요즘 너무 더워서요. 어디나 너무 더워서요. 근데 8월 말쯤에 훌쩍 어딘가 갈까라는 작은 소망 하나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계획이 없어요. 1부 끝곡은 어노인팅 앨범에 있는 예수가 보이냅니다.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TBS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해서 오늘 이틀째 출근한 딸, 주위분들의 협력으로 선을 이루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신청해요 하신 스티브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따님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곳, 또 나의 달란트를 잘 펼칠 수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의 인정과 하나님의 인정을 모두 받을 수 있길 바라면서 함께 들었어요. 아이빅밴드 김정희, 이기명 사역자들이 부른 곡이었고요. 이어진 곡 역시 손경민 목사의 곡이었는데요. 262번님과 함께 힘든 길 걸어온 그대여, 이은화의 주리의 목소리로 함께 들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고요. 마야님, 정원님 목소리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사무실인데 일은 많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어요. 아유, 감사한 일이네요. 나이차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지난주 가정예배 때 그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을 드렸거든요. 하영이가 태어난 첫날 아빠가 밤새도록 지켜주고 싶었지만 잠깐 졸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 이런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지금 필사하면서 듣고 있는데요. 제가 필사하고 있는 성경이 시편 121편.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메시지 올려봅니다 하셨어요. 아름답다라는 이 사연 자체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너무 감사하다. 예, 가정의 따뜻한 모습이 그려져서 그 또한 감사하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저희 아나운서들이 시편 낭송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맡은 부분

0: 분이 시편 121편이었어요. 그 생각도 나서 제가 찾아보니까 마침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컴퓨터가. 그래서 제가 낭송한 시편 121편과 함께 내가 산을 향하여라는 곡 소프라노 김경희의 목소리로 이어서 들려드릴 텐데요. 저도 진짜 오랜만에 이 낭송을 듣는데 여러분이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제 목소리와 이때 제 목소리가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저도 낯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임을 고백하며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1: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낭송에 이어서 내가 산을 향하여 시편 121편을 김경희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워킹 주님의 시간에 이 곡은 희망은광님의 신청곡으로 이어서 들었습니다. 행복한 히코코님 꾀꼬리 네, 저는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어요. 아, 이랬구나. 내 목소리가 이랬구나. 약간 간지럽기도 하고. 해피플레이스님, 박가사탕님. 그래도 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언제인지 저도 기억이 또렷하게 나진 않은데요. 적어도 한 15년 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음반, 그 앨범을 낼 때였으니까 시편 낭송으로. 15년도 더 됐을 수도 있고요. 그쵸. 더 됐을 거예요, 아마. 참. 목소리도 나이를 먹는다고 하는데 그런 건가? 저는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확실히 예전에 녹음한 걸 들으면 뭔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애인이 김미라님께서 화분 정리하고 저는 어제 헤어스타일 변신을 좀 해봤어요. 10년 넘게 긴 머리 살랑살랑이었는데 단발머리 소녀로 큰 변화를 줘봤죠. 약간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잘려나가는 머리카락에 나쁜 마음도 보내줬어요. 딸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해서 기분은 업. 새로운 마음 가져보려고요. 다시 잘 달려보겠습니다. 이 뭔가 마음을 다시 다잡을 때는 머리에 변화를 주는 게 또 효과적이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조금 변화를 줘봤는데 거울 볼 때마다 조금씩 어색하긴 하지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애인이 김미라님도 그러셨군요. 코스모스님의 신청곡 이어서 들을까요? 물 위를 걷는 자 시와 그림입니다.

지리팡팡님의 신청곡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가 191장 오늘은 조수아가 불렀습니다.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당양로에 특히 중요한 분들이 오늘도 생일을 맞으셨어요. 보계군어님이 제일 먼저 알려주셨는데 오늘은 뜨거운 여름 날씨만큼이나 열정적이고 기억력도 역대급인 곽권사님, 레가토님의 생일입니다. 그 누구보다 당양로의 진심인 레가토님 생일 축하해 주세요. 우리 북댕이 언니 아우들이 너무 사랑하고 축하한다고 꼭 전해주세요 하셨어요. 그리고 7507번님도 언제나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형통함으로 즐겁게 선한 일에 앞장서는 일꾼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이렇게 메시지 남겨주셨어요. 네, 레가토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잘 태어나셨고요. 이 여름에 태어난 사람이 뜨겁잖아요. 뭐든 열정적이잖아요. 주님이 주신 일 그 열정으로 열심히 하셔서 잘했다. 충성된 내 종아라고 칭찬받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학수님이 오늘 생일이시래요. 어머니께서 저를 낳아주신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더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안학수님이 만드신 음원이 처음 나왔어요. 제목이 The Will of God 맞나요? 지금 스포티비와 애플뮤직에서 검색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꼭 들어보고 나중에 CBS 음원 등록도 해놓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 올해 생일은 더 특별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이렇게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귀한 재능으로 쓰시고요. 매일매일 기쁨으로 감사로 채워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데이비드님 오늘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하셨어요. 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데이비드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축하드리면서 축하곡 강상구의 목소리로 들을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곽건사님의 생일 그리고 안학수님, 데이비드님의 생일 축하하며 함께 들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강상구가 불렀고요. 팽이아범님께서 지난 주말에 외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귀한 손녀 태어난 거 저희도 함께 축하드려요. 아이가 지혜롭게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면서 김수지 아가에게 이 곡도 축하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예소랑 지게이님, 어제 그 계신 완도 해남이 39.6도를 찍었대요. 오늘은 그보다도 높을 것 같다고. 다행인 건, 다행이라 그래야 되나? 휴가를 내서 지금 서울로 올라오고 계신데요. 여러 가지 뭐 볼 일도 있으시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CBS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성경필사 전시회 꼭 보려고 하신다고요. 아내와 연애할 때 아가서를 붓펜으로 기록해서 당신이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고백했었는데 그 마음으로 전체를 기록하는 동력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동력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오늘 좋은 씨앗 앨범에서 들었고요. 조심해서 오시고요. 또 관람을 통해서 감동 얻으시길 바랍니다. 예소랑지기님의 사연이었고요. 쌈자이모님, 남들은 휴가철 일하는데 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불 앞에서 요리합니다 하셨어요. 그 귀한 손길 주님께서 더 귀하게 보시고 또 그 마음으로 예수님 대하는 그 마음으로 요리하신 그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하루도 이 하루도 보내리라 믿습니다. 삼자 이모님의 정성에 감사드려요. 하이샬롬님께서 피아워십 찬양 부탁드립니다 하셨고 늘 기도 김진아님도 나는 일어섭니다 피아워십 앨범에 있는 곡 신청하셔서 오늘 끝곡으로 이 곡을 들려드려요.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최정원이었어요.

0: 창의 CBS
1: 말도 어정쩡하게 하고 선행도 어정쩡하게 하는 것,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다 그 어정쩡한 것 때문입니다. 할 땐 화끈하게 하는 겁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의 한 구절입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애창되고 있는 이 찬송가는 미국의 슬리퍼 목사가 작사한 것입니다. 슬리퍼 목사가 목회를 하고 있던 지역에 당시 유명한 부흥사였던 조지 펜티코스트 목사가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 집회 팀에는 유명한 작곡가인 스테빈스가 속해 있어 찬송가를 인도하고 있었는데요. 슬리퍼 목사는 당시 지역 대표 자격으로 이 부흥회를 돕고 있었습니다. 슬리퍼 목사와 스테빈스는 이 부흥회에서 작사자와 작곡가로 인연을 맺게 됐죠. 몇 년 후 슬리퍼 목사는 자신의 가정 선교 사역에 결신 찬송이 필요해 찬송시를 작사했고 스테빈스에게 보내 작곡을 부탁했습니다. 스테빈스는 이 시에 바로 곡을 붙였는데 그것이 바로 고달픈 영혼의 쉼을 얻기 위해 즐겨 부르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입니다. 스테빈스는 이 곡을 지은 후에 찬송 소절 끝마다 되풀이되는 예수여 내가 주께로 나갑니다. 이 소절을 이 곡조의 곡명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감상합니다.

0: CBS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추인혁입니다. 다이어트는 뭐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유명한 배우 조지 클루니의 아내이자 또 세계적인 인권 변호사죠. 아말 클루니는요. 매일 아침 뜨끈한 미역국을 먹는다며 미역국을 최고의 건강식으로 꼽았다는데요. 미역에는 식이섬유, 칼슘, 마그네슘, 요오드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고요. 소고기나 조개를 넣으면 단백질과 철분도 함께

보충할 수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에 비하면 비교적 부담이 적어서요, 속을 따뜻하게 채우는 한 끼로 아주 좋죠. 우리가 보기엔 평범한 미역국 한 그릇이 세계적 셀럽에게는 최고의 건강식이라는 게 참 재밌죠. 네. 맞습니다. 다이어트도 어떤 거창한 비법보다 그저 정갈하고 영양 많은 한 그릇이 가장 좋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린 앞으로는요, 괜히 쫄쫄 굶고 다이어트 약 먹고 뭐 그러지 말고 우리 건강하게 먹고요, 건강하게 헛들 헛들 운동합시다.

몸으로 달려가면 뛰는 때도 예, 훨씬 더 힘들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사랑 사모 지금 대전에서 이제 목회하고 있습니다. 예,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안 들어오면 쳐 들어간다 뿡 빠빠뿡 많이 달려와 주세요. 많이 달려와 주세요. 진짜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달리세요. 달리세요. 샵7997 모바일 문자 만나루 인부 게시판 열어놨고요. 로모님, 송은영님 반갑습니다. 코람대우님, 뭐 이현칠님, 오케미미나님, 삼남의 아빠님 늘 열심히 오신 분들이죠. 네, 마음의 향한자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늘 안학수님 오랜만에 글 남기시면서 야, 생일이군요. 완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야곱의 축복, 예, 준비해 놓을게요. 그 축복의 노래. 아는데, 우리 그래도 왕왕왕왕 애청자인데. 요즘은 뭐, 그, 신곡들 가장 많이 알고, CCM에, 이 정도는 박사거든요. 안학수님이. 요새 신청곡을 잘안 올리시는데. 잘 지내고 계신 거죠? 네. 오늘 제 생일이라서 오프닝 멘트도 미역국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피식 웃어봅니다 하시면서 올라와 주셨습니다. 오늘 1등으로는 야미파오님인가? 야미파인가요? 네. 야미파오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신청곡을 딸 남기셨어요. 오픈 되기도 전에 들어오는 방법을 아시는 거죠. 그렇게 들어오셨더라고요. 불안이란 찬양이 있네요. 예. 손을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권성근, 강인선이 불렀네요. 들장미 소녀님, 뭐, 베토벤님, 늘 앞자리에 이렇게 와 계시네. 지키미님, 황동현님, 비아 돌로로사님도 진짜. 솔라 피데. 주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또 올바르고 살아간다는 게, 예. 하나님 앞에서, 예, 말씀 앞에 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선다는 건, 그 앞에,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맹세하고 그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살아간다는 뜻이겠죠. 예, 선 다음에 서서 그냥 있지 않고 행함. 우리 그렇게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윤영 겸손, 강중현의 믿음으로 살리라 준비했거든요. 자. 어서 오세요. 좋은 말로 할때 달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솔라 피데란 글을 올려서 또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고 네, 강중현의 고백으로 들어봤습니다. 레인보우 듣기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아, 맞네요. 맞네요. 들음에서 난다는 뜻은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죠? 듣고 행할 때만 결과예요. 행할 때만. 시작은 그러니까 들음에서 해야죠. 말씀 듣고 찬양 듣고 찬양 중에 말씀이 있는 거니까 그냥 말씀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티 없이 맑은 하늘님은 집에 누워있다가 너무 덥고 지쳐서 안 되겠다 싶어 헬스장 와서 걷고 있어요. 잘하셨습니다. 맞아요. 이게 처지는데 누워있으면 더 힘들어요. 뭔가 예 움직이고 행해야 되는 거죠. 네, 오늘 제가 약간 어지러워서 혹시 말하다가 이렇게 말이 멈추면 어지러워서 약간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방송이 그때 노래를 틀겠습니다. 찬양을. 오늘 나 혼자 있을 때 에어컨 트는 거 처음입니다. 정말 덥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버티지 마세요. 이제 날씨가 달라졌어요. 저희 집도요. 3년 전까지요. 에어컨이 1년에 10번도 안 틀었어요. 왜냐하면 이 양옆에 문을 딱 열면 정말 통풍이 잘 되고 네, 그러니까 30도 정도 29도 이건 뭐 덥지도 않았는데 이건 아니에요. 이제 다른 날씨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적응해야죠. 그럴 때마다 이제 에어컨도 없이 사는 정말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 기도해야죠. 해야 됩니다. 진짜. 오늘은 막내딸 한나가 아빠 옆에서 찬양 듣고 있어요. 방학이라 어제는 점심 먹고 집 근처에 도서관이 있어서 공부하고 온다고 해서 8시까지 들어온다고 약속하고 가더니 그 시간에 들어와 걱정 없이 하루 마무리했습니다. 아, 여기도 도서관 다니고 참 예쁘네요. 이열치열 김치 냉장고 정리하며 출첵합니다. 상권 안학내님 땀 흘리니 아주 개운하다고. 그렇죠. 맞아요. 땀 흘리고 샤워하면 쫙 하십시오. 스마일님도 무지 덥다고. 지는 날아왔시오. 고맙시오. 네, 오늘 생일 맞이한 안학수님도 있고 또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노아의 야곱의 축복 한스밴드입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

육의 만나와 영을 살찌우는 영혼의 만나 두 가지를 맛보는 주님과 만난 시간. 예. 자, 오늘은 메뉴는요, 요즘 같은 더위에 그냥 딱 좋은 포양식이죠. 예예. 바로 맛도 좋고 영양도 있는 삼계탕입니다. 삼계탕. 야들야들한 연기 한 마리에 그냥 뱃속 가득 찹쌀 넣어야죠. 마늘, 예. 대추, 거기다 그냥 인삼 좀 좋은 거, 실한 놈 한 뿌리 탁 집어넣고, 제일 중요한 거, 닭 다리를 책상 다리로 야야, 오므려 좀, 오므려. 책상 다리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아주 꾹 꽈야 됩니다. 어우, 냄새 봐. 아유, 좋다. 이야, 이 삼계탕은 우선 육수를 좀 떠 먹어보고요. 아따가. 아, 그래도 그냥 다리, 응, 우린 다리야. 너무 부드러워. 여러분, 오늘은 삼계탕. 삼계탕 드세요. 시골집 마당서 키운 토종닭으로 만든 삼계탕보다 훨씬 더 깊은 맛의 우리 주님 말씀. 오늘 말씀은 잠언 28장 13절 말씀입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작품 중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한 여인은 자기는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며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고, 또 한 여인은 자기는 일생 이렇다 할 뭐 큰 죄는 없지만 자질구레한 잘못은 많다고 했습니다. 목사는 두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들 수 있는 가장 큰 돌덩이를 가져오시오. 그리고 당신은 자질구레한 돌멩이를 치마폭에 가득 주워 오시고 어서. 한참 후에 두 여인은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여 한 여인은 커다란 바위 돌을 낑낑거리며 옮겨왔고, 다른 여인은 작은 돌을 치마폭 가득 주워 왔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미안하지만 이번엔 그 돌멩이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오시오. 큰 바위돌을 가져온 여자는 다시 낑낑거리며 바위돌을 제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어디서 가져온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작은 돌들을 가득히 주워온 여인은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도 바로 이런 것이요. 당신은 어디서 어떻게 저질렀는지도 모르는 수많은 죄들이 있으면서도 별 죄책감도 없이 회개도 하지 않았소. 비록 큰 죄를 지었지만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총이 있으나 자신의 죄를 하찮게 여기고 회개하지 않는 이에겐 버림받는 슬픔만이 돌아갈 것이요 라고 말입니다.

예예 이실라. 네, 라스트의 멤버의 전 친구 성기사로 나가 있는데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듣고 있습니다. 흔적 남기님이 정말 조이포이도 일반 라디오에서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유 아멘이죠. 그런데 우선 그 앞선제돼야 할 것은 우리 청취자 5만 명 만들고 후원자가 많이 생기기를 기도해 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조이포이 영상도 따로 만들어 이제 놨고 제가 이제 이곳저곳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들에게 조이포이 콘서트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이포이가 콘서트를 해야 조이포이

보유가 어떤 방송인지 알리게 되고 다운받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전혀 준비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들께 좀 부탁을 해드려 주세요.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도 좋아요. 100명 이하로 모이면 뭐 그게 혼자 가면 되잖아요. 제가 혼자 가면 되고 또 많이 모이면 2명, 3명이 같이 갈 수도 있고요. 사례비는 없습니다. 사역자들이 다 CBS에서 조그마한 사례를 받고 가는 거니까요. 예, 그건 염려하지 마시고 또 제가 가는 교회마다 섭외하는 교회마다 오늘도 찾아가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쁜아님 오늘 저녁 메뉴는 삼계탕으로 코람대우님도 삼계탕 먹고 싶어진다고 이미자님도 푸르나는 광고까지 뭐 삼계탕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고민해야 돼. 고맙습니다. 네, 눈꽃님 진짜 같다고 하셔서요.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배고파진다고 예서랑 지기님도 하셨는데 맛있는 거 드세요. 네. 맛있는 거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능력을 믿어요. 함께요. 단장님 하면서 영주님 달려오셨어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바쁘셨나 봅니다. 진짜. 예. 그러게요. 여러분 5만 명의 청취자가 되기를 꼭 기도해 주시고 CBS에 50만 명의 후원자가 되기를 저는 오늘도 아침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이걸 진짜 50만 명의 후원자가 되는 걸 보고 하늘나라 가고 싶다고 내가 네, 그랬어요. 제가 좀 어지럽고 힘들다니까 또 3604번님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 감사하고 한지숙님도 네, 참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예,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예, 이루는 기도가 되지 않을까요? 네. 라니님 저희 교회 와주셨으면 좋겠네 하시면 라니님이 홍보대사가 돼서 목사님이나 당회에다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예, 저희가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지기 아까 신청하신 곡이에요. 권성근 강인선이 부릅니다. 불안. 예, 저도 처음 들어요. 네. 그리고 신청하신 곡 중에 강찬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아, 그리고 오늘 카톡 알리기 좀 합시다. 아, 맞아요. 그 얘기를 못했어요. 카톡 알리기, 예, 노란색 밑에, 네, 카톡으로 들어가서 알려주세요.

네, 남현의 쉼까지 듣고 왔습니다. 수양공주님이 신청하셨는데 쉼을 신청하셔서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네, 아, 수양공주님도 바지락, 홍합, 황태채, 감자를 넣어서 미역국을, 야, 한 끼 식사인데요. 이렇게 하면 맛있겠네. 예. 자, 우리 카톡 알리기 좀 합시다.

합시다. 제가 너무 늦게 말씀드렸지만 저도 또 한 명 할게요. 이제 제 사진 밑에 노란색 카톡을 누르고 카톡 개인방이나 여러 명이 함께 있는 방에 한 군데 정해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보내면 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으니 이 방송이 어떤 방송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주의 부위를 누르면 된다까지 뭐 자세히 은혜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그게 두 개가 다 나오도록 캡처해 하셔가지고 문자메시지 샵7997 받는 사람 이름을 제 이름이나 사평로 쓰지 말고요. 샵7997로 쓰신 다음에 사진방에 있는 사진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메가 커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농부님 너무너무 반갑네요.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처음 인사 오신 분들은 정말 또 기분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창문님이 임재를 신청하셨는데 오늘은 김영미의 임재로 제가 준비를 했어요. 네, 시와 그림의 임재를 많이 들었으니까 그분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우리 믿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이여 천국 백성 멤버십이 되는 것이다 하시면서 주님의 은혜 말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신청하셔서 김영미의 임재 보내드리고 2부에서 만날게요.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4: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수많은 상황들과 일들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만 어느덧 어떤 시점이나 어느 상황에서 멈추지 않고 어려움이 계속되거나 복잡한 상황이 되면서 우리는 때로는 기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참 믿음이 너무 없어서 죄송하고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끝까지 버틴 자들은 언제나 그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이김을 얻고 감사로 마무리 짓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알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행하며 살아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상황의 끝에서 주님이 하셨음을, 주님의 은혜임을, 주님이 아니면 안 됨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을 늘 우리 삶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박지현의 결국엔 주님이셨네로 시작했습니다. 아, 명가님이죠. 제가 헷갈렸어요. 죄송합니다, 명가님. 근데 수양공주님이 뵙고 싶어진다고 하신 거 보니까 서로 만나신 적이 있어요? 야, 그렇게 또 아시는군요. 화장대 정리하면서 듣고 있는 명가님, 늘 요즘 열심히 또 달려와서 사연을 많이 남겨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소랑지기님이요, 단장님께서 어찌나 맛있게 연기를 하셨는지 계속 기억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반드시 우리 집에서 키우는 토종닭으로 백숙 한 그릇 맛있게 먹어야 되겠어요. 아유, 미안하다. 예.

토종닭 누가 잡힐지. 한 마리 또. 아니, 그래도 뭐 어떻게 너희가 만들어진 게 창조된 게 그냥 사람들 건강하게 해주는 거지. 뭐 종따가 미안. 맛있게 드세요 진짜. 아, 그 안에 오가피, 헛개, 인삼, 대추, 황기. 대박. 야, 이거 있죠. 요즘 팔죠. 우리 동네 완도 특산물 전복까지 넣고 먹고 말 거야. 대박. 예, 대박, 대박. 야, 좋다. 예. 아우, 맛있겠네요. 완도에 방문하시면 꼭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하시면. 진짜죠? 약속해줘. 네. 약속한 거예요. 꼭 가겠습니다. 완도 진짜 주변 한번 가야 돼요. 사연 하나만 더 볼게요. 서울 볼 일이 있어 모처럼 휴가를 내서 조이프의 방송 들으며 이동합니다. 차 안에서 휴식 삼아 들으며 운전하니 좋네요. 1시간 운전했으니 이제 4시간 뒤 서울. 4시간 뒤 서울 도착이면 어디서 오세요? 야, 당장님과 약속한 대로 생각보다 일정이 빨리 왔어요. 오늘이나 내일 CBS 성경필사 전시에 꼭 들려보려 합니다. 앞방송 정원님의 당양료 때도 글 올렸는데 아내와 연애할 때 아가서를 붓펜으로 기록해서, 야, 그런 기록이 있었어요. 또 이 앞에 사연이 있었으니까 뭐 충분히 또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네. 당신이 이렇게 아름답다 고백했다고. 아가서. 야, 좋다. 네. 꼭, 예, 꼭 다녀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면 또 얼굴 뵀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전 이미 했어요. 카카오톡 알리기 했어요. 여러분 좀, 1679번님 두 분에게 했는데, 이것만 보내주시 말고, 밑에다가 글 써 보내주신 것도 누구에게 보냈는지 해가지고, 글 같이 보내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지금 두 분에게 하시고, 다른 사람도 안 했어. 난 했는데. 머리가 더 아프려고 그래. 요괴뱃의 노래 신청하신 분이 있어서, 네, 준비했습니다. 베토벤님이요, 50만 명이 앞으로 50년 뒤에 이루어지길. 그럼 안 되는데. 아, 그럼 이래야 되겠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50년 더 해야 된다고. 40만 명까지는 3년 안에 이루어지고, 뒤에 10만 명이 47년 안에. 아, 그랬으면 좋겠네요. 요괴뱃의 노래 듣고 계시죠? 조찬미. 그리고 김석균의 하나님의 위로 준비했습니다.

예, 김석균 목사님 하나님의 위로 정말 목소리가 예, 간절하죠. 카톡 알리기 여러분 레인보우에 가시면 지금 듣고 있는 레인보우에 가시면 제 사진 밑에 노란색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개인이나 단체방에 보낼 수 있잖아요. 그만 보내면 안 되니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밑에 글을 하나 추가를 시켜주세요. 이 방송이 어떤 방송이다 하신 다음에 두 카톡 보낸 게 카톡방 이 화면에 뜨도록 해서 전화기 캡처를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자 메시지 보내는 곳에 가서 받는 사람 이름에 샵 7997 넣어서 사진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메가 커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소량님이요. 덥다고 하기엔 너무 더워서 그냥 지진다고 해야 할까? 지진, 몸을 지진. 어린 단종의 마지막 운명의 시간이 생각나네요. 아, 그만큼 좁은 구들방에 불을 떼고 또 떼서 그냥 지져서 죽이는 끔찍한 그 장면이요. 하면서. 지금도 들녘에서 하우스에서 퍽퍽 쓰러지는 분들 계시잖아요. 벌써 16분이 돌아가셨대요. 이 온열 때문에. 지친 이들에게 시원한

소나기 소리라도 싸고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아 진짜 뭐 비 소리 나오는 거 찾아봐야겠는데 진짜. 아유 오솔량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짝 친구 전도 평안 감사님 꼭 그 친구의 마음이 열리길 정말 정말 정말 정말 바랍니다. 예, 카톡 알리기 계속해 주시고 도전각 잡다 그랬는데 아내분이 같이 들으셨나 봐요. 어림도 없다고 농담으로 주고받으셨는데 아 참 좋다. 네 아무튼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힘내세요. 조심하시고요.

또 파인. 네, 또 파인의 예수 사랑하시면 까지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40년 된 친구 꼭 예수 만나시길.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니 지금 2부 중 이제 딱 반이 갔는데 100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아, 세상에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휴가라도 이렇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 그 카톡 알리기 좀 부탁드립니다. 전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목회하러 온 목사, 예, 예수전도단 후배에게 시간 나실 때 들으시라고. 네. 자,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카톡 알리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많이 많이 해주신다면, 예, 방송에 5만 명, 예, 곧 만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열심히 함께 샵, 제 사진 밑에 노란색 누르시고 카톡 알리기 우리 적극적으로 다가 한번 합시다. 이은주님 인사 많은 분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산가울 안학님, 주품샘님, 봄브로봄님 반갑습니다. 이거 같대?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네. 고운 빛은 어디에서 왔을까? 아름다운 꽃이요. 이렇게 좋은 날엔, 이렇게 좋은 날엔 그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네. 고운 빛은 어디에서 왔을까? 아름다운 꽃송이. 내가 알려줄까? 하늘에서 왔지. 흉내낼 수 없는 색깔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다음에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보면서 뭐든 감탄사 그리고 흥의 그냥 고마움의 표현.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진짜 감사의 표현도 함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름꽃 생각해보니까 수국 많이 피잖아요. 요새 전 수국 좋아하거든요. 여러 색깔이 있어요, 수국도요. 네, 그래서 너무 예쁘고 붉은 빛을 띠는 것도 있고 아주 연두한 것도 있고, 네, 보라색도 있고 참 예뻐요. 그다음 능소화. 야, 능소화는 이게 어사

꽃이라고 해가지고 과거 시험에 여러분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 과거 이제 암행어사 출두해야 딱 오면 그 모자 위에 꽃 하나 있잖아요. 그게 어사화인데 비슷하다 해서 어사화라고도 한답니다. 야, 그리고 이 양반꽃이라고 하네요. 평민이 심으면 잡아다가 벌을 줬대요. 어, 세상에. 어휴, 진짜. 좀 아니네. 자, 여름에 핀 꽃 수국 능소화 그만큼 예쁘니까 그러겠죠. 여러분 꽃보다 더 예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하시지 않나요? 여러분의 빛과 여러분의 아름다움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힘내세요. 정훈이의 꽃밭에서가 오늘 이곡 어때입니다.

네, 정원이 김태화 부부인가요? 그분들이랑 집회를 몇 번 다닌 적이 있는데 같이 이제 초대받아서 간 거죠.

주품쌤님, 이번 주 유년부 성경학교 달란트 시장이 있다고 하네요. 아이고, 흥부마누라님, 올리브님, 뾰동님, 영주땡님, 하늘님, 시리님, 호찬이 부인님, 감사한 유년님 막 달려오셨습니다. 요나단님 출근길에 오셨네요. 와, 고맙습니다. 제킬리님도 바쁘시군요. 사랑으로님도 반갑습니다. 5만 명 진짜 만들길 기도해 주세요. 감사한 유니맘님. 파스텔 사랑님도 더울 때 건강 챙기세요 하시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북동이 맘님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당당하고, 예, 정말 당당하고 잘 살아내길 기도합니다. 혼자 가는 길은 외롭고 쓸쓸하지만 좋은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은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맞아요. 262번님 맞습니다. 마라나타 선삼삼리님이요. 새벽 친정 갔다가 지금 집 도착. 바리바리 싸서 93세 윤세근 권사 우렴니 만나러 가신 거군요. 친정 갔다가 지금 다녀오신 거군요. 이제 그럼 엄마 꼭 안아드리고 오신 거죠? 아이고, 애쓰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선물로 구하시고 어제 신청하셨던 곡인데 맞죠? 네. 맞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 우리 집도 사회생활 하느라 교회를 멀리 방학 중 우리 아들 주일 지키게 도와줍소서. 남편과 함께. 아 주님 아멘. 주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걸 기쁨을 회복하는 일 저희 가정에도 필요하고 모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필요하죠.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 찬양 위로의 찬양 기쁨의 찬양들 함께 있다 하고 있다고 하나빈님 감사합니다. 하라야군님은 어젠 고등학교 시절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한 살 이 오빠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직 50 되진 않은 나이인데 청년에 올라가고부터 교회를 뜸하게 오다가 결국에 신앙을 저버리고 살다 가서 더 마음이 아프다고. 한일연합으로 청소년들 여름 캠프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시절이 참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희 수련회, 청년회, 중고등부 수련회 이게 꼭 자녀들이 가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걸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가길 기도해 봅니다. 사촌 동서 양산은 능수와 꽃으로 유명한 집이를 와, 그 집이에요. 대단하네요. 예. 성남의 오해 비가 내릴 야 좋다. 그 소식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프리지아님. 보라미님은 전 내일 경북 김천으로 친정 형제자매를 만나러 갑니다. 여동생이 제부가 퇴직 후에 포도 농사를 해서 수확도 도울 겸 처음 해보는 일은 방해나 안 될까. 아 그래도 도움이 될 겁니다. 야 좋겠다. 이미 간다는 것만으로도 그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여러분 달려와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카톡 알리기 메가 커피 받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이분은 1679번님 8042-0953-3657-8486번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그리고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50명 합시다 좀. 예. 아니 김병수님은 CBS 옆 백화점 잠시 다녀간다고. 옆이면 저긴데요. 행복백화점 그죠. 길 건너가 아니면 바로 옆이면. 야 잘 다녀가시고 좋은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의 기적이 일어난 애가 오늘 우리가 바라고 기도한 기도 내용들이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이루어주길 진짜 바래요. 더위 먹지 말고 시원한 거 드세요. 예. 사랑합니다. 내일 만나요 여러분. 안녕.

멋진 여자님, 김진아님, 이은주님도 오늘 감사합니다. 이현수님 오셨네요. 곡팀장님도요. 기적이 일어나네. 같이.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42편 5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0: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더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 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따지고 보면 우리 삶은 세상과 다른 차이를 발견하고 실천하는 여정인지도 모른다. 타인과 다른 옷을 입고 타인의 생각을 살짝 비틀어 다른 생각을 하고 타인이 했던 방법을 발판으로 삼아 다른 필드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내고 타인이 접근했던 길을 피해 다른 쪽으로 가면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타인과 다른 방법으로 특별한 사랑에 접근하고 결국 차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물리학자 이기진의 에세이 나는 자꾸만 딴짓하고 싶다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완전한 길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 앞에 기뻐 뛰면서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0: 합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이사야 58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네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전국에 폭염 중대경보가 내린 곳이 많습니다. 무더위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준비하다가 방현교회 서호석 목사님의 칼럼을 읽었습니다. 쉼표 없는 악보가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없듯 쉼 없는 삶 또한 온전하게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음악에는 반드시 쉼표가 있죠. 쉼표가 있어야 다음 음이 더 선명하게 울립니다. 쉬는 순간이 있어야 음악이 숨을 쉽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짧은 쉼 하나가 삶에 활력을 줍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폭염 속에서 쉼을 갖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배달하시는 분들, 공사 현장에서 땀 흘리시는 분들, 논밭에서 일하시는 분들, 무더운 시간은 잠시라도 피하셔서 건강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몸은 쉬지 못해도 마음만은 쉴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길 기도하면서 오늘 프로그램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은 찬송가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다윗과 요나단 황국명의 찬양, 함춘호의 기타 연주로 함께 하시고요. 스웨덴 찬양 브래드 디나 비다 빈얄, 당신의 넓은 날개를 펴시고, 포르테디 콰트로의 찬양으로 이어서 듣습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소프라노 이혜원의 목소리였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찬송가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다윗과 유나닷 황국명과 함춘호의 기타 연주로, 노스웨덴 찬양 브래드 디나 비다 빈야르 당신의 넓은 날개를 펴시고, 포르테리 콰트로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 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 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고윤희님, 하하호호님, 멋쟁이님, 블루딱따구리님, 심군님, 요셉과 다니엘님, 황동현님, 김진아님, 아스농부님, 장기영님, 이병희님, 김선주님, UFP봄님, 하나님의 창문님, 추억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코스모스님이 평안합니다. 날씨는 엄청 덥지만 전주찬 들으며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려봅니다. 마라나타님이 많이 더워요 하셨고, 아스농부님이 오전에 애호박 작업하다 보니 순이 탔다고. 야, 얼마나 뜨거우면 순이 탈 정도일까요? 하, 일하시는 것도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구루터기님이 전국에 안 더운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건강 잘 챙기세요 하셨고, 송미영 집사님은 오늘도 무더위에 시원한 곳 찾아서 광명 동굴에서 인사드린다고 보내주셨습니다. 동굴도 이렇게 방송이 잘 들리나요? 엄청 시원할 것 같은데요. 태연님은 하루 종일 밖에 있었지만 실내에 있어서 너무 시원하게 보냈어요. 병원 가는 지하철이라고. 잘 가고 계신가요? 민민하하님은 양주에서

김포집 가며 차 안에서 출첵합니다. 에어컨 빵빵하게 트셨죠? 이윤주님은 298회 출첵합니다. 빨래 한 옷 개면서 들어요. 도회사님은 진디님 동네 도서관으로 피서 왔어요. 이용객 만원 사례입니다. 아, 이렇게 또 시원한 곳 찾아서 다니는 거죠. 도서관도 시원할 것 같고 저는 스케이트장 여름에 갔다 왔는데 진짜 시원하더라고요. 폴라리스님은 2박 3일 전교인 수련회 마치고 이제 집에 왔다고 남겨주셨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주땡님도 오셨고 산바다님, 팽이아범님, 제키리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주간에 사랑의 교회에서 열린 획기적 합창 세미나 2026의 실황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수요일 찬양축제는 세미나에 참여한 분들이 만든 프로젝트 콰이어의 연주회였는데요. 그 중에서 세 곡 들어보시죠. 먼저 홍정표 곡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병직이 지휘하는 프로젝트 콰이어의 연주로 듣고요. 이어서 정윤종 곡 예수의 길, 이상길이 지휘하는 프로젝트 콰이어의 연주로 듣습니다. 그리고 조성은 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윤희중 지휘 프로젝트 콰이어의 연주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홍정표곡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병직 지휘 프로젝트 콰이어였고요. 정윤종곡 예수의 길, 이상길 지휘 프로젝트 콰이어의 찬양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조성은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윤희중이 지휘하는 프로젝트 콰이어의 연주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의 뜨거운 감사와 서원이 담긴 시편 116편 6절에서 10절을 성우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신다.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주님,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편 116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영국 성공회의 시편 찬양 중에 제프리 모건의 곡 시편 116편 길도울 성당 찬양대의 연주였고요. 오직 주만이 좋은 씨앗의 찬양으로 광야를 지나며 예라모시베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안젤라님, 추억님, 푸른동사님, 어여쁜자연님, 감셋3cm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추억님이 작년에도 이렇게 더웠었나요? 더운 게 아니라 뜨거워요. 김숙희님은 커뮤니티 센터에 와 있는데 여기도 빈자리가 없네요. 은행에도 많이들 앉아 계신다 하더라고요. 시원해서. 어디든 실내가 제일입니다. 모두 시원하게 보내세요. 사형지맘님이 드디어 내일 아들 현호랑 선생님과 함께 성경 필사 보러 갑니다. 택배기사님이 한 분 그만두셔서 아들 현빈이가 도와주고 있어요.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줘야겠어요. 오늘 현빈이가 좋아하는 나의 사랑하는 책 신청합니다. 아, 내일 CBS 성경 필사전 보러 오시는군요. 진짜 볼만합니다. 하나하나 사연 써있는 거 함께 보면 은혜가 되고요. 또 방문 인증 SNS에 올려주시면 선물도 주니까요. 이벤트 선물 꼭 받아가세요. 신청곡 지금 들려드려요. 줄라이 프로젝트의 나의 사랑하는 책.

오늘 끝곡은 송미영 집사님이 보내주신 꽃도 오화평의 연주로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뜨거운 햇볕 아래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스팔트 위에서 일하시는 분들, 논밭에서 구슬땀을 흘리시는 분들, 환경을 지키느라 거리를 걷고 계신 분들,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분들입니다. 비록 몸이 쉬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분들 곁에 함께 하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남은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3: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4: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5: 내 삶의 배경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성경 대목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올포원 주제인 하나님의 손인데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을 만나신 적이 있으신 것 같죠?
1: 네, 만난 적 있죠.
0: 네.
1: 어려울 때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이 말씀 너무 힘납니다.
0: 네.
2: 저는 왜 이게 기억나죠? 욥의 말이에요. 나의 친구야,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제가 손이 맵거든요.
0: 매운
2: 엄마 손 같기도 해요.
3: 또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결코 짧지 않잖아요.
0: 그쵸.
3: 근데 왜 하나님을 이 신체 부위 중에 손으로 표현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4: 신체들 중에 가장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접촉이 가장 많은 부위가 손. 그래서 손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5: 손에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적에 이렇게 배가 아프면 내 손은 약손이다, 내 손은 약손이다 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만져주시는 어머니나 할머니 손. 하나님의 손 할 때 저는 그 치유와 능력의 손 이게 기억납니다.
6: 예, 설교를 기다려 주십시오.
0: 네.
6: 손, 그 다음에 뭐 두 손, 그리고 오른손, 조금씩 다르거든요.
0: 오, 네. 그렇군요. 하나님의 손이 등장하는 말씀이 성경에 꽤나 많은데 어떤 다양한 모습을 또 펼쳐주실지 그 손을 만나러 설교 속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준희 목사님 설교부터 듣겠습니다.
7: 하나님의 손과 팔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의미도 있고 심판의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의 손과 팔이란 표현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물질적 형상을 지니고 있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야훼 신앙은 눈의 종교는 아니고 귀의 종교예요. 눈으로 보고 믿는 종교가 아니고 귀로 듣는 종교고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신앙을 고집하고 있는 도마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거든,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인화된 표현이겠죠. 근데 손이라는 것 아까 말씀드렸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을 상징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을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야훼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냈다. 이때는 구원의 손이죠. 그런데 또 하나는 심판의 손이, 아까 욥 얘기하셨죠. 매섭다 그러셨는데 에스겔 20장 33절을 보니까 내가 능하신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이게 너희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손으로 너희 손 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심판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과 강한 팔은 동일한 대상이 억압받을 때는 구원의 행위로, 그리고 자만하거나 죄에 빠졌을 때는 심판의 행위로 임하죠. 똑같은 손인데 대상의 현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구원을 의미할 수도 있고 심판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니까 주의 손과 손들, 한 손과 두 손, 이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손은 구원의 손이고 두 손은 창조의 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오늘 처음 들으셨을 텐데 저도 최근에 공부해서 배웠어요. 상당히 신기했어요. 시편을 읽어보니까 칼같이 구분하고 있어요. 손하고 손들을. 그래서 시편 138편 7절을 보면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손 단수예요. 단수일 경우에는 원수들로부터 나를 막아주시는 구원의 손입니다. 그래서 주의 손은, 단수 손은

0: 수리굽의 손입니다. 구원의 손이에요. 복수의 손들은 창조의 손입니다. 시편 8편 6절을 보시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우리말 성경은 단복수 구분을 안 했어요. 여기 히브리 원어로 보면 손들이에요. 주의 손들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창조형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한 손일 경우에는 구원의 손이고 두 손일 경우에는 창조의 손입니다. 하나님은 한 손으로 구원하시고 두 손으로 창조하시오. 순서대로 얘기하면 두 손으로 만드시고 한 손으로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부에 보면은 하나님이 손가락들로 창조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8편 3절을 보시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할 때 손가락들이에요. 요렇게 요렇게 만든 게 아니고 손가락 전체를 동원해가지고 만든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창조행위를 가리킬 때는 복수의 손이 동원되는구나. 그러나 구원할 때는 한 손으로 구원하시는구나. 그러면은 한 손도 왼손이 있고 오른손이 있어요. 오른손이 강조가 되는데 이 오른손은 구원과 능력의 손입니다. 사사기 3장 15절 본문이 아주 재밌습니다.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여기서 베냐민이라고 하는 말이요. 여러분 벤이란 말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벤허 하면은 허씨 아들이란 말이에요. 벤허. 예. 그래서 외국 이름에 벤자민 프랭클린 하면은 자민의 아들 벤이에요. 그러니까 벤자가 들어가면 아들이에요. 그래서 벤 야민 할 때 벤은 아들인데 야민은 오른손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이란 말은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사람인데 왼손잡이래.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인데 왼손잡이. 근데 왼손잡이 히브리어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른손을 잘 못 쓰는. 오른손을 잘 못 쓰는 사람은 왼손잡이에요. 그래서 왼손잡이란 용어가 없고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그게 왼손잡이죠. 이게 오른손을 못 쓴다라는 말은 좀 장애 같은 그렇게 인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잡이 하면은 저런 문제가 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오른손과 왼손을 구분했더라고요. 그래서 왼손잡이는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은 왼손잡이는 열등하고 불결하고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됐어요. 그리고 오른손은 정상적인 손이고 우월한 손이고 청결한 손이고 능력의 손이에요. 그래서 시인들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오른손을 주목합니다. 시편 139편 8절 10절을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는데 왼손이 아니고 오른손이라고 얘기해요. 이사야 41장 13절을 보면 이는 나 야훼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또 붙잡아줘요. 믿음의 사람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잡아주신다면 어떤 자세에 될까요? 마주 봐야 돼요. 그렇죠. 마주 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서 우리의 얼굴을 대면하고 마치 어린아이를 손잡고 앞으로 인도하듯이 코앞에서 오른손을 잡고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오른손을 붙잡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따뜻한 오른손의 온기를 놓치지 않고 온전히 느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2: 여러분 삼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삼손 머리털이죠. 머리털. 삼손 하면 그와 같은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이 그 머리털에

있다라고 하는 선입견이 거의 모든 신자들의 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그 어디를 보더라도 삼손의 힘이 삼손의 머리털에서 기인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사기 말씀을 읽어보시면 삼손이 힘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그때 14장 6절, 14장 19절, 15장 14절 이 삼손이 결정적인 상황에 힘을 발휘하는 상황인데 항상 이 상황에는 어떤 문구가 따라붙는가 하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니 그 삼손의 힘의 근원은 삼손의 머리털이 아니라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실인데 삼손이 이것과 관련한 자기 인식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사사기 15장 16절에 삼손이 한번 때려잡고 난 다음에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나귀의 특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쌌음이며 나귀의 특뼈로 내가 천 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자기는 머리털이 지금 길고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능력과 힘으로 이들을 무찌르고 때려잡았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죠. 드릴라가 와서 당신의 힘의 근원은 어디예요? 자꾸 유혹을 하면서 묻습니다. 그때 삼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힘은 하나님의 영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렸으면 드릴라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이렇게 16장 17절에서 삼손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미난 게 있어요. 맨 마지막 16장의 22절에 가면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이 정말로 그 머리털에 있었으면 머리가 이제 다시 나니까 야 내가 삼손이야 하고 의지적으로 가서 다 때려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삼손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나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시옵소서. 그런 다음에 나간단 말이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찾아오는데 신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식들이 있어요.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너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다. 너가 존재하지 않으면 내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자, 우리 올포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너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너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꿈이에요. 그런데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에게 너는 나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 중요한 너는 나라구나. 사랑하는 우리 올포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힘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오늘 이 하루를 살게 만드는 실질적인 힘과 능력은 어디로부터 공급되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그 최근에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을 한번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늘 변방으로 다니다가 교회를 이렇게 개척했던 사람이고 이 목사님은 큰 교회에만 이렇게 몸담고 계시다가 현장에 와서 개척을 하는데 목회가 너무 힘들고 또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아프면서도 회개가 담긴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저는 교회 개척하고 나면 엄청 잘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니까 큰 교회에서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거든. 근데 이 목사님 지금 뭐 놓치고 있습니까? 그 큰 교회 수많은 사람들, 이런저런 시설들,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 그 시스템 가운데 자기가 어떤 사역을 하면 열매를 그때그때 얻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현장에 나가면 이 경험을 똑같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 개척에 뛰어들었다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본인이 보내고 있고 아

0: 그동안 내가 능력 있고 탁월한 사역자가 아니라 나를 받쳐주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시스템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그런 열매를 간신히 맺었던 사람이구나. 그걸 고백을 하더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가장 우리 자신다운 우리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여러분들 인생 마치는 그 순간까지 통과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의 삶에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힘과 능력 의지하여 하루하루 살며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여기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의 전제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정말 그분 안에 깊이 머물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세 가지 실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믿음의 실험입니다. 우리 문제와 실험하기 이전에 내게 능력 주시는 분, 그분을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는 믿음에 대한 실험이 우선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 정말 하나님을 진심과 전심으로 찾을 때 그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실험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실험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머문다라는 것이 피상적일수록 실제로는 믿지 않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머문다는 이것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일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성 속에 더 친밀한 관계성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내가 좋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힘들 때도, 내가 지치고 피곤할 때도 그분과의 깊이 있는 관계성을 더 추구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신앙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 다루듯이 내가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구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관계성의 실험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요, 순종의 실험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되어지면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는 절대 순종의 믿음 사건이 지속 반복 집중되어 질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정한 방법으로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족하는 가운데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전능자의 손을 믿고 의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많은 믿는 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만 붙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자기 중심성에서 떠나지를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을 경험하지 못하죠. 왜? 주인이 나니까. 그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

0: 영의 힘? 이것은 세상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추구하니까 사실 성공에 목매달고 성공해야만 자꾸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머무는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거지. 네.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한일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올 봄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넘어서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머무는 우선순위, 중요순위를 분명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 삶의 자리에 또한 일하시는 은혜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목사님, 세 분의 설교가 굉장히 입체적이면서도 참 균형 잡히게 저희를 인도해 주신 것 같은데요.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 이 힘들은 다 어디서 오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과 품에 안겨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2: 네, 저도 이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한번 질문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거의 손 말고도 이제 좀 눈, 팔, 또 발등 같은 이제 신체 부위가 표현이 되는데 각각의 그 기관들이 갖고 있는 좀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또 있다면은 좀 더 좀 알고 싶습니다.
3: 제가 이걸 좀 생각해 보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인간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인간을 넘어서면 인간이가 소통이 안 되는 거니까 신을 인간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면에서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anthropomorphism이라 그래요. anthropo, anthro 인간이죠. morphism. 그래서 신인 동형론. 신과 인간을 동일한 형태를 가진 것으로 표현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오른손, 뭐 하나님의 눈, 뭐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발등 이런 표현들. 이런 거는 신인 동형론 쪽 표현이에요, 사실은. 또 하나님의 웃음, 분노, 울음. 이런 거는 엔트로포, 이거는 그 패티즘이라 그래가지고 신인 동성론. 신과 인간이 동일한 성격, 동일한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동형 동성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신인 동형론과 신인 동성론은 의도가 하나님의 내재성을 표현해주는 언어예요. 초월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안에 밀접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내재성. 하나님은 초월성과 내재성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초월성을 유지하면서 내재하고 내재하면서 초월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내재할 수 있고 브라질에서도 내재할 수 있어요. 정반대인데 초월과 내재가 동시에 가능한 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내재성을 표현하는 것이 이러한 신인 동형론, 신인 동성론 이런 표현이고, 하나님이 인간과 정말 가까이 있고 하나님은 피조물과 관련돼 있고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관심이 많아, 그런 표현으로 손, 말, 동 이런 것들이 언급된 것이지 각자 하나하나 부위별로 어떤 의미를 담아내는가, 이거는 조금 지나칠 수가 있겠다. 뭉뚱그려 얘기하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있다, 가까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표현으로 보여요.
4: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늘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돈이 없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저의 마음에는 참 많았어요. 그래서 뭐 어머니 살아계셨을 때, 엄마 나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누가 돈 벌어서 나 공부시켜줘? 이러면 엄마가 이제 저를 안심시키려고 엄마가 눈을 팔았으라도

엄마가 장기를 팔아서라도 너의 공부는 내가 끝까지 시킨다는 그 엄마의 어떤 의지. 하나님은 사실 손과 발이 없으시죠. 우리 같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손, 발, 이런 신체들을 동원한다는 것은 내가 진짜

0: 있다는 것은 위험할 때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반면에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 이것은 또 하나의 경고의 의미가 있죠. 당신 잘못하면 내가 심판할 거야. 야, 너 잘못된 길로 가면 엄마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안 돼. 이 강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 하나님의 소원이 구원과 심판, 예,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눈을 널 의식하면 내가 널 지켜보고 있어, 이것이 위로와 격려와 응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널 지켜보고 있어, 이것을 경고의 메시지로 듣는다라면 굉장히 유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적용을 해봅니다.
1: 네. 하나님의 손이라는 오늘 주제를 이렇게 받아들고 나서 그 어렸을 때 봤던 만화 주제가가 생각났어요. 그 무쇠팔, 무쇠다리, 로켓슈 막 하면은 막 너무 벅차면서 끝까지 나를 이렇게 지켜주는 그 영웅, 그 마징가 Z가 하나님 같다고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2: 어, 노래 살짝 부르시는 어린이 같으시네요. 우리 주위 어린이가
1: 되게 신나잖아요.
2: 그, 어, 우리 어린이. 주위 어린이가 반한 마징가 Z만 네. 하겠어요.
1: 네.
2: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어, 우선 먼저 하나님의 무쇠팔, 강한 손이 하신 일이 성경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요, 우리 차준희 목사님. 그래서 우리 그 성경에서 어떤 일도 하셨는지 마구마구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오른손이 역사하시는 때는 어, 언제인지도 궁금합니다.
3: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과 발은 대상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동일한 상태에게 아까 경고, 격려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 구원의 의미도 있고 심판의 의미도 있더라, 성경을 보니까. 그리고 한 손일 경우에는 구원하고 두 손일 경우에는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성경이 잘 구분해가지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리말 성경은 다 손으로 번역해가지고 혼합되어 있는데 성경을 보시고 이제 뭐가 창조행이랑 연결된 손이 나왔다 그러면은 영어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hands라고 나와있을 거예요. 그리고 hands로 안 나온 영어 성경은 버리세요. 그거 잘못됐어요. 네, 오역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다 구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손도 한 손과 양손은 다르다. 창조의 손이다. 하나님이. 그 만들 때 이렇게 한 손으로 대충 만든 것 같진 않아요. 창조할 때는 두 손으로. 두 손으로 만들고 구원은 한 손으로, 강력한 손으로 하는데 이것도 왼손이 아니고 또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은 또 어떨 때 나오나 성경을 좀 뒤져봤더니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 그 순간이에요, 항상.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신다면 내 손을 잡아주신다.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보면 오른손을 붙들릴 때는 왼손일 테고 하나님의 왼손. 그렇죠? 하나님이 오른손을 붙잡으시면 나의 왼손을 붙잡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의 오른손을 붙잡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도 위치가 앞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잡아당겨야 돼요. 어떤 상황일까? 어두운 상황이잖아요. 앞에 캄캄해가지고 한 발도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때 옆에서 야 가봐 그러면은 어떻게 가요? 나 혼자 무서워서. 그러니까 앞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강력한 오른손으로 내 오른손을 붙잡으셔서 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을 얘기할 때를 성경을 보니까 우리 인생이 캄캄할 때예요. 내 힘만 가지고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때 그때 하나님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 오른손을 잡고 당기더라. 그래서 어두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을 보는 것, 이게 엄청난 믿음이다. 그리고 힘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4: 위로가 되네요, 진짜. 어, 이번에는 김광석 목사님께 좀 궁금한데요.
2: 네.
4: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힘이 정말 필요하신 영역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삼손의 이 머리털처럼 목사님께도 그런 부분이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5: 저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떤 분이셨느냐 그렇게 물으면 우리 올본 시청자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목사님 말해도 된다 그렇게 허락을 해주시면 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 잘 되는 꼴, 죽어도 못 보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현존과 실존 그리고 나를 붙잡고 걸어가 주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면서 통과했던 날들이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0: 울고 서러웠던 날들, 뭘 해보고 싶어도 밀어주는 사람도 없고 함께하는 사람도 없어서 고통스러웠던 날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꾸역꾸역 통과하고 뒤를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저를 붙잡고 걸어가 주셨던 날들이 보여요.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저의 삶 가운데 함께 했으면 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영역은, 이번에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을 하기 전에 이런저런 두려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이 나이에 또 어떻게 개척을 하나. 그 제가 개척 선언을 할 때 그 행신교회 영상을 이렇게 한번 봤어요. 와, 제가 봐도 멋있더라고요. 딱 그 울산으로 가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봐도 간지나요. 근데 멋있는 것은 잠깐이더라고요. 그 선언을 저 삶과 인생으로 받아내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개척을 하는 과정, 또 이제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이 과정 속에 이제는 힘이 빠지고 철이 들었는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리고 제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 간절함이 하나님 향하여 마음을 다해가지고 기도로 올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저 자신을 이렇게 보게 돼요. 솔직히 굉장히 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매일 밤마다 저를 짓눌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자고 아침에 잘 일어나서 너를 찾아오는 그 삶을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받아내라. 내가 하겠다. 이런 분명한 음성을 저에게 좀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용기 내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일, 목회의 영역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 제 인생을 통해서 한번 생생하게 확인하고 이 목회를 끝날 쯤에는 나 잘 되는 꼴 죽어도 못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나도 세심하게 내 손을 잡고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그런 고백하잖아요. 나의 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 고백하고 눈을 감는 복음 전도자로 살고 싶습니다.
1: 목사님의 오늘의 생생한 고백과 기도 저희도 기억하겠습니다. 네.
2: 아, 그런데 아무리 붙들려고 해도 하나님의 손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상한 목사님. 그래서 현실적으로 깊은 어려움과 낙심, 그리고 절대 절망에 빠졌을 땐 어떻게 하면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3: 근데 보통 어려움, 낙심, 절망에 찾아올 때 많은 성도님들이 하는 방법은 항상 영적인 것만 생각해요. 막 성경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저도 그랬었습니다. 어려움, 낙심, 절망이 찾아왔을 때 성경을 읽는데 근데 감동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아, 그래서 내가 너무 약한가 보다 하고 좀 세게 금식 기도를 해야겠다. 3일 안 되면 일주일 이렇게 늘려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힘들고 더 지치고 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사실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어느 날 그렇게 하지 않고 에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데 실컷 먹고 싶은 거나 먹자 하고 슈퍼마켓 들어가서 먹고 싶은 거 다 샀어요. 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하나님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제가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잠이나 실컷 자겠습니다 하고 잠을 푹 잤거든요. 그 다음에 일어났는데 눈이 떠여지는 거예요. 아,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감동이 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내가 너 계속 지켜보고 있어. 이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낙심과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라면 먼저 좀 잘 먹고 잘 주무시라. 아, 그것이 우선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꼭 육체적인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꼭 영적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정서적인 면도 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육체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면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너무 낙심이 찾아오면 저는 꽃집에 가서 저를 위해서 꽃을 삽니다. 왜냐하면 저는 꽃을 보면 참 행복합니다.

0: 행복해지고 행복해지거든요. 조금 외모와는 다르지만
1: 당분이 동의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0: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꽃밭을 가지고 꽃밭을 만들고 제가 그 꽃들을 많이 키웠었어요. 그때가 참 행복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꽃을 보면 이게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또 목회자가 막 여기저기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꽃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꽃이 알아듣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는
1: 절대로
0: 그렇죠. 계속해서 제가 꽃에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냥 어느 순간에 보면 제 긴장과 갈등 스트레스가 참 많이 내려놓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도 해소가 되지 않으면 저는 중고서점에 가서 저를 위해서 책을 막 삽니다. 책을 아주 싫어 쓰는데 대학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정말 하나님 저는 너무나 무식하고 아는 게 없으니까 책을 좋아하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었는데 정말 대학교 1학년 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날이 시험인데도 시험 공부 안 하고 책 보다가 교수님 있는 데서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뒷불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공부를 안 하고 책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뭐 특별한 저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가가지고 책을 막 5권, 10권 사는데 물론 다 읽지는 않아도 그 순간에 정말 책 과의 대화를 하면서도 상당히 많은 긴장, 갈등,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을 느껴지고 또 독서를 하다 보면 영감이나 이 통찰력들이 막 부어지잖아요. 그런 은혜를 깨닫습니다. 근데 이것까지 했는데도 해결이 잘 안 된다라면 이제 영적인 부분으로 넘어가서 제가 기도와 사실 말씀은 평소에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보다 저는 엄친 박치지만 찬양을 막 해요. 찬송가와 복음성가 책 하나를 가지고 들어가서 기도실에서 그냥 계속 불러요. 근데 뭐 저 혼자니까 엄친 박치 엄청 박자 다 틀려도 관계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면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이 고백 참 좋아요.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그리고 막 눈물이 이렇게 흐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꼭 영적으로만 들어가지 마시고 육체적으로 여러분을 좀 잘 돌보시고 정서적으로 여러분을 좀 만져주시고 또 영적으로 여러분의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 앞에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크신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2: 아멘. 아멘.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신 것도 또 광야 생활 그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것도 오늘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이셨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 그때에도 있었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나는 실시간의 은혜의 역사 아닐까 싶어요.
3: 실시간. 네, 요즘 라이브 방송 그쵸? 그게 중요한데. 예.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을 때 생겼던 일들 목사님들께 직접 듣고 싶고요. 또 손을 꼭 붙들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막막할 때 사실 많이 있거든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저는 이런 질문들이 참 어려워요. 왜냐?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을 때 생긴 일들 별일 안 생기죠. 저의 생의 여정에서는 그런 어떤 경험들을 통하여 특별한 어떤 체험을 하고 그렇게 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 손을 꼭 붙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제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안 살아계신다 이렇게는 저 존재를 쪼개야지 가능하지 그거는 저에게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개념보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0: 하나님 능하신 손 붙잡고 걸어가야 되는 과정이지 않느냐. 그리고 그 순간순간 내가 느껴지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듯한 그 잔인한 날들도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신자의 부름이고 가야 할 길이 아니겠는가. 저는 오히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일상과 일터 가운데 저도 하나님과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동행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한국교회는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한국교회도 자꾸 뭐 특별한 은혜, 특별한 시간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오히려 일상과 일터 속에서의 하나님 경험은 오히려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는가. 만약에 그리고 일상과 일터 속에서의 하나님 경험이 일어나려면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보통 분들은 기도하면 자꾸 일방통행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 요구, 가나다라 마바사 ABCD 쫙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그냥 지내는데, 그렇게 하기보다 좀 쌍방통행, 톡백으로 끝내지 말고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그냥 일상과 일터 속에서 우리 삶을 소재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자꾸 듣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때 오히려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하지 않을까? 내가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때 특별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때 그냥 우리 일상과 일터 속에서 계속 우리 가족들이 대화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계속 대화식 기도를 이어간다라면 훨씬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2: 하나님 손을 꽉 잡는 법이라 그럴까요? 저 개인적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냥 암송을 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그 말이요, 구원신탁이거든요. 양식으로 구분하면 삼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암송을 해요. 오른손이 연상되도록. 그리고는 또 하나님의 본심, 본심을 또 묵상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이죠 그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내가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하나님 본심 아닌 거죠. 그게 이제 암송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붙잡아요. 말씀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또 이제는 암송하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이 가정경제가 무너져서 학업을 포기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고등학교는 좀 맞출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속에서 우리 집에 찾아오신 전도사님이, 준아 너한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전해줄게 하고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줬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씀을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분이 그 말씀을 해주셔서, 아 이건 나한테 주신 말씀구나 라고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반복하죠. 반복하면 현재 그 어떤 어려움도 어려운 이후 세계를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 생에서, 인생에서 늘 반복적으로 제가 적용하거든요. 책 쓸 때마다. 제가 지금 60권을 출간했거든요. 근데 공개적으로 키만큼 쓰겠다고 공개를 해가지고, 그 약속 때문에 지금 맨날 머리털을.
3: 앉은 키로 바꾸시면.
2: 머리털이 아직도 다 뽑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도 지금 번역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할 때마다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때마다 출간되고 난 이후로 연상하는 거죠. 이게 출간이 되면 누구누구누구가 좋겠구나. 그리고 목사님들이 설교에 도움이 되겠구나. 그리고 학생들이 조금 학업에 좀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고통 이후에 있는 현재의 고난은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을 제 생에 있어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오늘의 고단함을 위로하면서 가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 오른손 구원신탁,

0: 하나님의 본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에 내게 주신 말씀. 이 네 구절만큼은 늘 이렇게 힘들 때마다 암송하면 오히려 저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1: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고도 하지만 말씀을 붙잡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을 붙잡는 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시청자 질문 코너 한번 가보죠.
2: 전북 전주에서 김영고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능력 있는 것처럼 목사님들의 손을 성도들은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따뜻하게 악수해 주실 때, 그리고 안수기도 해 주실 때죠. 머리에 손을 얹고 해주시는 안수기도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안수를 통해 치유, 회복과 축복을 얻는 걸 보면 분명 뭔가 역사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목사님. 간접적으로라도 방송을 통해 안수기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3: 안수기도를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안수기도 할 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항상 그렇진 않아요. 항상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마다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아, 이것이 은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안수기도를 목회자가 한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3: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 안수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만약에 안수 기도하는 사람이 계속 기도할 때마다 다 치유되고 회복된다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도구화하고자 하는 시험과 유혹에 저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 둘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그 목회자에게나 다른 성도님들에게나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저는 안수기도 할 때마다 정말 그 성도님을 향한 애틋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또 안수기도를 받는 분들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안수기도 그 자체는 저는 굉장한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목회자들에게만 그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자주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구역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같이 손을 들어 기도한다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시간이었고요. 시청자 질문 타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많이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손 놓치지 않고 힘차게 끝인사도 외쳐보도록 하죠.
4: 영원히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손과
2: 하나 되는 시간 올봄 원.

0: CBS 스페셜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열대우림의 나무에는 나이테가 없어요. 나이테는 추위를 겪어야 생기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떠올리면 자신의 삶에 나이테가 하나 생기게 되죠. 전 문화부 장관 이어령 씨의 말.

어떤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을 뜻하는 단어. 우린 안전기지를 떠올릴 수 있을 텐데요. 안전기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든든한 방호벽이 되어주는

최고의 안전기지. 우리의 삶에서는 가족 그리고 집을 꼽을 수 있겠죠. 심리학에서도 안전기지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외면할지라도 끝까지 품어주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어도 힘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세상 그 누구도 나를 몰라줄 때,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단 한 명의 사람.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으실까요?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래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아, 나 갑자기 또 울컥하네. 예. 이걸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잘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잘 오셨어요. 이것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트루바 그래도 들으면서 2026년 8월 4일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 정말 극한 폭염입니다. 우리 송은이 형님도 와주셨고요. 홍구선님 반갑습니다. 샬롬. 이윤호님은 이번 주가 더위 고비라니 조금만 더 견디면서 마음의 단비 같은 샬시를 들으며 힘차게 시작합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그쵸. 이제 고비예요. 이제 피크 절정을 찍고 이제 내려올 텐데, 이 기간을 잘 우리가 좀 견디고 버티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전기지 얘기를 했는데, 내 마음속 안전기지, 내 삶의 안전기지. 가장, 가장 가까운 내 가족, 나의 집 꼽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생각나시는 얼굴들, 사람들 있으실 텐데, 누구보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 되어주시니까. 예. 덕분에 우리가 그래서 외롭지 않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우리가 사람에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의지를 하게 되죠.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렇잖아요. 일단 나부터. 예. 우리는 때로 변덕스럽고, 그리고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누구를 이렇게 챙길 어떤 여력, 힘이 없죠. 예. 그러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위로, 격려, 한계가 있는데, 그분에게는 한계가 뭐죠? 예. 그분은 한계가 없고, 또 변덕 안 부리시고, 그죠? 오래 참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예. 우리 마음의 안전기지,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이 8월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엘로힘님, 오늘도 덥네요. 물 자주 마시고요. 건강 체크하면서 일상 즐기셔요. 남기셨고, 리티리티님은 오늘 체감 온도가 45도 찍는답니다.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셔요. 라고 남기셨는데, 어떤 방법 있을까요? 이 더운 정말 극한 폭염 속에 7말 8초 이 여름을 즐기는, 일상을 즐기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방금 떠오르는 그냥 생각들은, 일단 빙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지금이 시즌이잖아요. 딱 팥빙수, 시원한 팥빙수. 여름에 더 맛있으니까. 팥빙수 즐기시는 분들은 여름에 지금 이제, 예,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빙수도 종류가. 저는 사실 이렇게 썩 많이 먹는 편은 아닌데, 팥빙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너무 좋다. 예. 그리고 저는 집에서 지금은 이제 에어컨 틀어놓고 있긴 하지만, 너무 더울 때는 그 대야에다가 얼음 좀 이렇게 넣고 찬물 붓고 발 담가주는 거죠. 그 발만 착 시원해도 체감 온도가 확 떨어집니다. 예. 머리랑 다리가 시원하면 좋죠. 예전에 우리 에어컨 선풍기 없던 조선시대 우리, 예, 인생의 선배님들은 탁족을 즐겼다고 하죠. 탁족. 예. 그 계곡물에다가 발을 탁 담그고 옆에서 이제 매미들이 막 울어대고 그런 그 풍경 자체. 예. 그 탁족을 즐기는 그게 참 그 시원하게 일상을 누리는 방법이라고 또 하셨는데. 예. 아, 저는 그 추리 소설 좋아하거든요. 예. 아, 얼마 전에 그 히가시노 게이고라는 일본의 대문호 작가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너무 일찍. 아무튼

추리소설도 여름에 읽으면 찰떡이지 않을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약간 오싹하잖아요. 예. 잠시나마 이 더위를 좀 잊게 해주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아, 그리고 저는 그 또 영화 개봉하는 거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새 영화 오디세이. 아, 이제 내일 모레인가 개봉, 내일인가? 예, 개봉할 텐데. 극장에서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어떤 그 영화를 보면 한 2시간 정도 잠깐 또 무더위를 잊게 되죠. 뭐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우리 행복 만땅님, 근처 도서관으로 간다, 또 수영장으로 간다. 아, 이것도 되게 좋죠. 정말 한강 수영장 입장료가 5,000원이라면서요. 너무 좋다. 예. 퇴근하고 수영복 좀 챙겨서 그렇게 가시는 분도 있다고 해요. 예, 그런 또 여러 문화가 있습니다. 아, 몽돌님은 안전기지 나에게 화장실, 회사나 집에서나 잠시 숨 쉴 수 있는. 아, 몽돌님 왜 갑자기 화장실, 나도 그 안전기지였지. 일단 군대 이등병 시절 때, 아, 우리 남자분들은 많이 아마 공감하실 테고, 또 직장 입사해서도 화장실이 이제 신입사원 때, 입사 한 1, 2년 차 때까지는 너무나 안락한 안식처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괜찮은데, 아직은. 예. 몽돌리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우리 살씨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눕니다. 문자로 보내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오늘 화요일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 뭐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다 좋고요. 아, 이 여름을, 일상을 시원하게 좀 보낼 수 있는 방법, 나만의 노하우 있다, 여기에 갔더니 혹은 이걸 했더니 체감 온도가 한 10도는 떨어지더라, 뭐 혹시 그런 거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순관, 예수께로 가면, 그리고 이윤화의 너에게로 가는 길.

이계영 하루를 시작할 땐 들었고요. 앞서 이윤화 너에게로 가는 길, 홍순관 예수께로 가면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미효니 님께서는 어머니 모시고 태백에 왔습니다. 지금 모닝커피 마시고 있는데 아침 공기가 너무 시원해요. 여기는 지금 23도네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원한 곳이 아마 이쪽 태백 정선 이쪽이죠. 아, 그 산자락에 탁 위치해 있어가지고 고산지대 너무 시원합니다. 여기. 예. 저도 여름휴가를 그 정선 쪽으로도 많이 갔었어요. 태백. 아, 감사 고인숙님께서는 냉동 망고 조각이랑 냉동 블루베리, 아보카도 또 우유를 부어서 잠시 놔두면 샤베트처럼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커피 분말 그리고 시나몬 파우더를 살짝 뿌려서 먹으면 멀리 빙수 먹으러 안 나가도 돼요. 작년 여름부터 해먹는 여름 빙과라고. 와, 그 직접 내가 만들어서 먹는 그 들어가는 메뉴들이 약간 럭셔리 디저트 느낌 좀 나죠. 야, 무슨 호텔에서 먹어야 될 것 같은. 맛있겠다 근데. 예전에는 그런 조금 결은 다르지만 그냥 오렌지 주스를 그 샤베트 통이 있어요. 길쭉한 샤베트 통 같은 데다가 이렇게 탁 부어가지고 그걸 냉동실에 얼린 다음에 하루 지나서 탁 꺼내서 먹으면 와, 그 아이스크림 되는 거죠. 하드지 하드 샤베트.

0: 여름철 최고의 간식이었는데. 근데 그 지금도 그 다이소 같은 데 가면 그 통 팔더라고요. 근데 그거와는 차원이 다른 여름 빙과. 망고, 또 블루베리, 아보카도, 예. 우유까지. 감사 고인수 님도 와주셨고. 예. 그러니까 일상을 지금 너무 덥지만 좀 시원하게 보내는 방법. 팁을 좀 주셨어요. 내가 직접 만들어서 먹는 여름 빙과, 여름 아이스크림. 예. 엠버와 앵순이 님은 저희 어릴 때 마당에 엎드려서 찬물 등목 엄청 하지 않았나요? 그러곤 선풍기 바람 쐬며 대나무 돗자리 위에서 수박 먹고 낮잠 잤는데 라고. 아, 우리 뭐 여름방학 되면 이제 시골 우리 할머니 집 딱 가서, 예, 저도 많이 그랬는데 그 냇가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수영하고 멱 감고, 다슬기가 많았어요. 저희 그 시골에 다슬기도 잡고 조금 큰 거는 이제 우렁인가 우렁쉐이, 예, 그런 거 딱 잡아가지고, 예, 또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펌프질 해가지고 펌프질 진짜 펌프질 해가지고 물 받아서 이렇게 샤워하고, 그리고 이제 뭐 감자 이런 거 먹었던 기억 나요. 진짜 아 저에게도 소중한 추억입니다. 아 등목은 뭐 요즘에도 많이 하죠. 할 수 있는 환경만 되면 등목 많이 합니다. 예.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은 오늘은 혼자 출근하는 날 가벼운 마음으로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오전엔 업무 정리하고 오후에는 가락시장에 들렀다가 이제 포천에 있는 거래처로 나들이 다니듯 오늘 일정이 예정돼 있는데 즐겁게 잘 보내려고요. 아 어제 아들과 함께 사우나 갔습니다.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라고.
1: 좋아요.
0: 저도 이번 주 토요일 날 안 그래도 아들이랑 목욕탕 가려고 지금 딱 예약해놓고 있습니다. 네. 아들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냉탕도 들고 그리고 뭐 예, 사우나도 하고 등도 밀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와서 이제 뚱바, 예, 혹은 이제 그 이온 음료 크디기도 먹어줘야죠. 예. 최민경님 어제 딸이랑 여의도 한강 수영장 갔거든요. 근데 물이 뜨뜻하던데 얼음물에 발 담그는 게 제일인 것 같아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물이 약간 좀 적당히 시원해야 하는데 뜨뜻하다고요? 야, 이러면 들어갈 맛이 조금 안 나는데. 역시 여름에는 얼음물에 발 담그는 게 최고 하셨고. 스텔라님도 너무 더울 땐 진짜 목욕탕 가는 것도 피서법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 라고 또 남기셨고요. 우리 복스님은 5시부터 레인보우 들으면서 이번 주 목요일 수련회에 올라올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또 생각하면서 지금 수양관 정리하고 있습니다. 땀을 쫙 빼고 나서 샤워하면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죠. 남양주 파련리 우리 수양관에서 날마다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아, 목요일부터 또 이제 수련회 팀을 받는군요. 지금은 잠시 좀 조용하겠지만 이제 목요일부터는 또 예, 뜨거운 은혜의 동산, 예, 열기가 가득한 그런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러빔 여름이 와도 듣고 싶다고 신청하셨는데 요곡 함께 듣죠.

0: 축하드립니다.
1: 월십 플로잉에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였고요. 피아 월십 예수가 좋다오. 그리고 김상훈 킹덤 오브 갓 러빔 여름이 와도. 우리 김진아님의 신청곡까지 네 곡을 쭉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성공 너무 좋네. 힘이 납니다. 우리 하늘나라 구름이님도 좋아해 주셨고. 순시미님은 아 훈디 펌프질 크크크 너무 옛날 세대 같았어요. 하기사 저 중학생 때도 수도가에 펌프 있었습니다. 네. 펌프질을 해야 걸레를 빨 수가 있었죠. 요즘 세대 아이들이 들으면 뭐야 검정고무신 기영이 세대야? 라고 묻겠네요. 크크크 하셨는데 근데 저는 정말 저 초등학생 때 초딩 때 시골에 가면 시골엔 다 펌프가 있었어요. 마당에. 네. 그 이제 마중물이라고 하죠. 한 바가지를 탁 넣고 그냥 펌프질을 하면은 물이 콸콸콸 그게 정말 너무 신기했거든요. 어린 나이 때 물을 조금만 넣었을 뿐인데 물이 막 콸콸콸 나와 막 그 펌프를 요즘은 보기 좀 어렵죠 이제는. 예. 우리 하다샤님 경주는 하늘이 흐립니다. 비 소식이 있기는 한데 경주엔 좀 와야 돼. 예. 어제부터 간절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원하면서도 수분을 머금은 바람이 슝 들어오기는 하는데 비야 단비야 제발 오너라 이렇게 외쳐봅니다. 집이 울산 가까운 경주라 울산 쪽으로 수영 다니는데 냇가가 그냥 다 말랐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너무 가물어요. 저수지도 지금 예, 막 바닥을 드러낸 곳도 있다고 하고 시원한 단비가 좀 쫙쫙쫙 예, 피해 입을 정도는 아니지만 좀 해갈에 도움이 될 정도로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달콤한 하루님께서 훈디 저 곧 출발합니다. 성경필사 전시회장으로요. 어? CBS 오시나요? 서울도 덥다 해서 좀 걱정은 되지만 기차 타고 딸과 처음 가는 여행이라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근데 성경필사 전시만 보고 내려올 거라 조금 아쉽긴 해요. 아 다른 일정 없이 그냥 오롯이 필사전만 보기 위해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어머나. 저희 그 필사 전시회를 다 좀 찬찬히 좀 관람하셔도 한 시간이 안 걸릴 거예요, 아마. 예. 물론 그 안에 이제 필사 직접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염두하시면서. 예. 아, 일단 환영하고요. 아, 그리고 이벤트가 있어요, 거기. 오시면은 그 이벤트, SNS 이벤트 있으니까 그것도 참여하시고 선물 세 가지 중에 하나 딱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서 오셔요, 달콤한 하루님. 자, 1부 마지막 곡은 레이디언트 월십 밴드의 주님 나의 유일한 갈망 이 곡 듣고 2부에서 뵙죠.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0: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2: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아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1: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3: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우리는 종종 모르는 게 약이다 라고 자기 기만을 하며 산다. 그러나 나는 결코 모르는 게 약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늘 알면 더 사랑한다 라는 말을 이마에 써붙이고 다닌다. 서로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더욱 사랑하게 된다고 확신한다. 최재천 교수의 통섭의 식탁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새날 새 마음으로 임하게 하여 주소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시대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머리에 총구를 겨누며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하는 이는 없으나 오늘도 내 머리에 총구를 겨누며 정직하면 손해볼 거라고, 진실하면 미련한 것이라고 협박하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 나의 결단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기 위한 결단보다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한 결단이 되게 하셔서 이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소서. 내 모든 희생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자,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박명식, 조준모, 한웅재, 이길승 함께 부른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들었고요. 그에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 했습니다. 화요일에 샬롬 CCM 2부가 시작이 됐고요. 1시간 더 배경음악 대드립니다. 미나짱님께서 오늘도 많이 더운데 우리 3명의 아이들이 줄줄이 수족구에 걸렸어요.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야 한숨 돌려 글을 남깁니다. 아, 수족구가 그거예요. 그 입 안에 그리고 막 목 안에 수포가 생기고 막 아파요 이게. 그럼 뭐 물도 못 삼킵니다. 못 넘겨요. 그럼 막 예민해지고 힘들어하고 이게 또 수족구가 전염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 아이들도 어린이집이나 예전에 이렇게 한 명이 딱 걸리면 어쩔 수가 없어요. 다 이렇게 걸리게 되고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 얼른 세 명의 아이들이 아이들도 힘들지만 또 케어하는 또 부모님도 그치 예. 얼른 빨리 쾌유하기를 예, 바랍니다. 병원 꼭 가시고요. 예. 닉네임 조이님. 아 오늘 큰아이 입대하는 날이라 함께 KTX 타고 훈련소로 가는 길에 듣습니다. 경상남도 함안 39사단 충무신병교육대인데 저도 아이도 이런 이별은 처음이니 울적한 마음이에요. 주님께 앞으로 1년 6개월을 맡깁니다. 날씨가 더워서 걱정인데 건강히 잘 다녀오길 응원해 주세요. 라고 담기셨습니다. 아, 오늘이군요. 예, 입대하는 날. 저는 뭐 그 지금 신병교육대로 가는 그 마음이 어떨지 너무나 잘 알죠. 예, 저는 이제 부모님이 태워주셔서 같이 아침에 일찍 저는 그 충북 쪽에 예, 신병교육대가 있어요. 37사단 예, 그쪽으로 딱 갔는데 가는 그 차 안의 공기가 뭐 아, 부모님은 막 겨우겨우 눈물 참고 있고 나는 막 잔뜩 긴장하고 있고 저 때는 2년 2개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6개월이었어요. 예. 그래도 그 안에서 저는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들을 너무나 많이 가졌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이 저에겐 소중합니다. 아, 뭐 다시 가라면은 그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 예, 하나님을 많이 찾았고 그런 저를 하나님이 또 깊이 만나주셨고 예, 군대 생활을 떠올리면 원래 그 옛 추억 떠올리면 약간 윤색돼서 좋은 기억만 남기 마련이잖아요. 뭐 물론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군대 그 교회에서 찬양했던 것도 생각나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종교 행사라고 하는데 교회 가겠습니다. 예, 손 바짝 들고 갔던 기억도 있고. 그리고 예, 지금은 너무 더울 때는 혹서기 때 또 그런 군대 내에서도 지침이 있어요. 너무 더울 때는 훈련하지 않습니다. 예. 실내에서 하거나 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 아드님도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충성! 예. 우리 강군덕님도 첫째 아이 입대 전 신검 받는 날이라 의정부 병무청 데려다주고 왔습니다. 이제 입대 일주일 남았네요. 어, 그래요. 군대 가면 간식 받으러 교회에 갈 거라는데 제발 하나님을 좀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일주일 남았네 라고 하셨는데 예, 뭐 동기야 어떻든 예. 예배당 가서 예배하고 이러면 사실 군대에서는 그런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별로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단체 생활이고 특히 이제 이등병 훈련병 같은 경우는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교회 가면 조금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예. 닉네임 양이님, 훈디 저 지난 토요일에 오롯이 필사를 보기 위해서 순천에서 KTX를 타고 어머나 순천이면 저기 전라도 끝인 거잖아요. 저기 아 대단하십니다. 감동 그 자체였어요. 라고 또 후기도 짧게 남기셨는데 고맙습니다. 귀한 발걸음. 예. 입소문도 좀 많이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푸뉴마의 이 곡 들을게요.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오늘이 뮤지컬 찬양팀 하나님의 나팔소리였고요. 투 미니스트리, 돌아서지 않으리, 노 터닝 백, 그리고 푸뉴마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까지 세 곡을 쭉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박신영님은 삼공주가 김규덕 권사님 생일파티 멋지게 축하해드리고 복귀했습니다. 라고 사연 주셨는데, 아, 그때 내려가신다고 우리 세자매가. 아, 깜짝 축하 사절단. 우리 삼공주 출격은 대성공. 예, 멋지게 축하해드리고 또 일상으로 오셨어요.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김규덕 권사님도. 안젤로니아님, 훈디 전 매미 덕분에 5시에 강제 기상입니다.

그치. 얘네들도 부지런하게 울죠, 아침부터. 아침밥 준비하고 아이들 점심 도시락 싸고 강아지 산책 나갔다 오니 찜질방 느낌이 드네요. 샤워하고 이제 출근 준비하는데 나 벌써 퇴근하고 싶어 라고 남기셨습니다. 아, 많은 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대변해서 지금 출근 준비하는데 벌써 퇴근을 꿈꾸는. 예. 그렇죠. 근데 일터에서 에어컨이 좀 나오나요? 저는 그 출근하면 어쨌거나 방송국이니까 에어컨이 나오죠. 그래서 시원하게 나름 또 쾌적하게 출근도 나쁘지 않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닉네임 또올게님께서 토시에 모자 쓰고 장화 신고 완전 무장해서 밭에 가야. 아이고 어떡해. 야외활동 밭일 하셔야 되는구나. 엄두가 나질 않아서 나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시골은 더워도 해야 할 일이 태산인데 라면서 아까 1부에 주신 사연이에요. 지금 어떻게 나가셨을지 모르겠네요. 예. 요즘에 워낙 더우니까 그 밭일 하시다가 이렇게 쓰러지시는 온열질환 호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최대한 그 좀 시원하게 하시고 그 무슨 냉감 토시 이런 거 있지 않나요? 냉감 스카프 이런 것도 이렇게 좀 하시면서 최대한 그 체감 온도를 낮추시면서 그리고 굵고 짧게 해가 더 이제 떠서 더워지기 전에 이렇게 오전 일을 마치시면 좋겠네요. 또 올게님 신청곡 하루의 은혜 청하셨는데 이 곡 전하겠습니다. 너무 더울 때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또 올게님 청하신 곡 듣습니다. 목소리 상점 하루의 은혜 그리고 스위스로 김영우의 시편 21편 주의 사랑까지 두 곡 듣고 묵상하는 시간 이어드릴게요.

무대뽀라는 말을 제법 많이 씁니다. 우리말이 아니라 일본 말입니다. 무철포란 단어의 일본식 발음입니다. 무철포는 아무데나 마구 쏘아대는 대포로 무턱대고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비슷한 의미의 우리말 표현인 막무가내를 쓰는 게 좋습니다. 막무가내인 사람을 생각하면 예전 한 개그 프로그램의 고집불통이란 코너의 한 캐릭터가 떠오릅니다. 그 캐릭터는 그건 난 모르겠고 라는 말만 남발했는데 이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대화가 늘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상황도 무시하고 어떤 이유와 사정도 안 통하는 답답하고 꽉 막힌 사람이었습니다. 막무가내는 이처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을 떠올리게 하지만 문득 믿음은 막무가내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향해 고집불통인 믿음이 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처럼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건 모르겠고 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겠노라는 막무가내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과 배짱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성 주위를 아무 말 없이 6일 동안 돌기만 했다. 7일이 되는 오늘 마지막으로 그들은 성을 일곱 바퀴를 돌고 모든 지파들은 성 주위에 둘러 섰는데 여리고 성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침묵이 흐르고 이제 여호와의 뜻에 따라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명하니 모든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외쳐 가로되 여호와가 이 성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에이맨 여호수아 성을 쳤네 오랜만에 전해드렸고 희주일의 믿음이 없이는 앞서 들었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손석일 목사님의 칼럼 믿음의 배짱이란 글이었어요. 우리가 세상과는 서로 간에 소통하고 또 때로 연합하며 살아야겠지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양보나 타협 없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따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 오늘의 샬롬 생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닉네임 데이비드님께서 오늘 제 생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가족들은 토요일 날 만나서 생파하기로 했답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데이비드님. 공주마마님도 우리 조윤현 목사님 생신이에요. 축하한다고 전해주셔요. 조윤현 목사님.

샬롬 CCM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모든 예배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 멀티 반죽이 엘프에서 드리는 셀라민 찬양 반죽이,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크리스천 콘텐츠 플랫폼 2플러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프리미엄 플랜 1년 이용권을,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을,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우리 3820번님께서 인천에서 마곡까지 전철로 출퇴근하고 있는 70대 청년입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좋은 프로그램 들을 수 있어서 좋고요. 신청곡이 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남기셔서 오늘 끝곡 지영 주만 바라볼지라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문혜영 작가 함께 했고요. 송정훈이었습니다.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남의 잘못에 대해서 관용하십시오. 오늘 저지른 타인의 잘못은 어제 내 잘못이었던 것을 생각하십시오. 잘못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것이 사람이라는

0: 점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만 합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말이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4: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3: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5: 인생은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 여행이다. 매일매일 사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 멋진 여행을 만끽하는 것이다. 매일매일 열심히 사는 것, 마치 그날이 내 특별한 삶의 마지막 날인 듯이. 영화 어바웃 타임 중 주인공 팀의 대사였습니다.
6: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언어로 주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이 지닌 힘이 얼마나 큰지, 기적 같은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하소서. 다른 모습, 다른 언어로도 함께 주님 곁으로 걸어갈 수 있음을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배우게 하소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8월 4일 화요일 오늘 함께 할 첫 곡은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이

재환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호산나 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주님은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선물을 안겨주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이여 오소서. 인천시립합창단의 곡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송기철의 음성으로 듣고요. 13장 찬송 영원한 하늘나라 서울 모태탑 창단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주 예수 믿는 자여 늘사랑교회 해만 찬양대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거룩하게 하소서 박상희의 음성으로 멀리 멀리 갔더니 박인수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곡의 찬양 이어집니다. 먼저 향기로운 나무에 성령의 비가 내리네. 이어서 이성재의 곡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보내드립니다.

0: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 교수성가단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예수 사랑하심을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접속곡입니다. 송정미의 찬양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으로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윤학원 코랄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615장의 그 큰 일을 행하신 그리고 기뻐 찬송하세 두 곡이 함께 들어있는 찬양입니다. 이어서 동방현주의 음성으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할게요.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8월 4일 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시편 65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시편 65편 1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오늘은 온 세상의 모든 생명을 순하게 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땅과 그 땅의 작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돌보는 농장이나 텃밭은 누가 봐도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밭이나 작물이 다르거든요. 세상은 땅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자기 땅이라면 마땅히 성실하게 관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선한 청지기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모든 존재와 생명이 평화롭고 충만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홍순관의 노래 쌀 한 톨의 무게에서 그 무게는 우주의 무게라 했습니다.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과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스며네. 쌀 한 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평화의 무게, 세월의 무게, 농부의 무게라고 했습니다. 누가 이를 부정하며 아니라 할 수 있을까요? 크고 작은 모든 생명은 그런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조금 남다르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속 창조를 위한 동역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부정과 불의, 반목과 평화가 깨지는 세상에서 복음과 생명의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기적인 욕망과 탐욕을 절제하며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의 생명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로 끝내지 않으시고 지금도 한결같이 돌보시며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생명을 순하게 마주하며 함께 돌보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홍순관의 쌀 한 톨의 무게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입니다. 477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어서 횃불 합창단과 크리스찬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을 함께합니다. 먼저 조수아의 나무 아래서 보내드리고요. 좋은 씨앗의 담쟁이, 이길승, 전병철, 조준모, 한웅재, 한은택 피처링으로 함께했습니다.

그들이 주인이고 나는 객이었다. 그 느낌은 분명하고도 선연했다. 그들의 세계에 잠시 떠돌 뿐 결코 장악하거나 소유하지 못하는 세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충만해졌다. 인간이 주인이 아닌 곳에서 인간은 아름다웠다. 바다 밑 24미터까지 내려간 날 잠수일지에 적었다.

김현아의 격 없는 우정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주인처럼 살고 있지만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천지 주관하는 주님, 박순복과 방현희의 찬양이었고요. 먼저 보내드린 곡은 아름다운 하늘과 구세군 노래 선교단이었습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0: 구주여 광풍이 일어 양재철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쇼리실라

0: 공공기관 그렇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4: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5: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6: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론 간유산균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육수 자연한 알
2: 국내 최초 코인육수 자연한 알
3: 자연한 알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죽게 가오니 옹계장이와 조수진의 찬양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0: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2: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신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1: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0: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갓난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엄마나 아빠가 손가락을 살짝 가져다 대면 아기는 그 작은 손으로 있는 힘껏 꽉 움켜줍니다. 어쩌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하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어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자신의 무덤에 묘비도 세우지 말고 아무 흔적도 남기지 말라고 했답니다.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날 무엇이든 양손에 가득 움켜쥐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 말이죠. 오늘 밤에는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과 내려놓아도 될 것들 조용히 분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경석의 나의 손을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무더위와 싸우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안 싸우고 그냥 뻗어버리신 분들도 계시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서울도 무척이나 후덥지근하고 습하고 이런 날씨였는데 또 더 기온이 올라간 지역에서 오늘 하루 잘 버텨내신 분들과 함께 오늘 이 밤에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좋은 찬양으로 마음을 잘 씻어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 손 살포시 붙드는 그런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앱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이브트메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강명식 천국 있으니 천국 갈 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함께 처음 나는 오프닝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런 메시지잖아요. 우리 손에 아무것도 쥐고 갈 수 없어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곱게 단장하고 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많이 예뻐지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보내드린 선물 중에 예뻐지는 선물이 있잖아요. 방송 이렇게 준비하면서 게시판 사연을 이렇게 보면서 찬양을 고르다가 오늘은 사진이 좀 들어왔는데 보니까 선물 받았다고 잘 도착했다고 인증샷을 곰치차가 굉장히 좀 몸이 가벼워지는 화장품 예뻐지는 선물 예.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도록 CCN 캠프가 여러분 보내드리는 선물이 그렇게 좀 도움이 되는 선물이었으면 좋겠고 잘 받았다고 이렇게 인증까지 해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선물 잘 받았다고 해주시니까 드리는 저의 마음이 물론 제공해 주시는 우리 협찬사 여러분들께 다시 우리 사장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5859님께서 와주셨는데 발목 예쁘게 빨리 나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월요일에 발목이 완전 심하게 접질려서 반기부스 했어요. 너무 아파서 아직도 고생 중에 있어요. 항상 방송 잘 듣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5859님 빨리 잘 회복하시라고 저희 건강식품도 있거든요. 드시고 좀 건강 잘 회복하시라고 흑더덕 진액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청곡 잘 도착했어요. 송미영 집사님 결제 찬양 신청서를 보내신다고 결제 부탁한다.

라고 괜찮다 괜찮아라고 써주셔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무덥지만 한여름이지만 괜찮다 괜찮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토닥토닥 해드리고 싶어요. 여름이 있어서 우리 너무 행복하잖아요. 물에도 풍덩 뛰어들 수 있고 아이들 물장구 치는 모습도 우리 볼수 있고 여름방학도 있고 참 좋습니다. 송동욱님께서 지금 밤인데 이 시간에도 31도, 아직 30도 아래로 떨어지지도 않는 이 열대야가 거의 한 열흘 지속되고 있죠. 네, 그럼 밤에 찬물 샤워도 할수 있잖아요. 우리 등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괜찮다, 괜찮아를 외쳐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름이니까요. 김도연의 여름, 이준석 괜찮다, 괜찮아 이어갈게요.

이준석의 괜찮다 괜찮아, 또 김도현 앞서 여름 전해드렸어요. 오늘 오신 분들 중에 굉장히 자주 뵌 것 같은데 또 어쩌다 보면 새싹

표시가 이렇게 붙을 때가 있어요. 아마 새로 뭐 휴대전화를 장만해서 업그레이드 하셨거나 또 레인보우 다시 업그레이드 하시는 경우에 이렇게 새싹이 될 때가 있는데 주바라기님께서 출첵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 앞에 새싹이 붙은 거예요. 또 저희가 또 그래서 주바라기라는 이름으로 찬양을 따로 신청곡은 남기지 않으셔서 환영하는 의미로 곡을 찾아보니까 세상에 주바라기라는 곡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으로 한번 찾아보는 것도 너무 재밌겠다 싶은데 그림자님께서 오프닝에 묘비명 말씀하셔서 갑자기 생각난 넌센스 퀴즈 오이가 죽어서 묻히면서 남긴 묘비명 네 글자로 뭘까요? 하셨거든요. 제가 월요일마다 이 퀴즈를 생각하느라 굉장히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가끔은 이런 CCM 넌센스 퀴즈도 재밌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정답을 딱 그 오이가 죽어서 묻히며 남긴 묘비명은 오이 묻힘. 오이 묻힘. 그래서 그림자님 이 사연에 제가 또 떠오른 찬양이 한 곡이 있어가지고 오이와 관련된 찬양이 뭐가 있을까 궁금하시죠? 제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하고 들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투데이의 주바라기라는 곡과 자 오이 무침 이 넌센스 정답을 보며 같이 낄낄 웃다가 이 곡을 그림자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날님 오셨는데 다른 분이 새알이라고 하셨나 봐요. 한부영의 동행 신청합니다 하셔서 저의 새알 아니고 새날님 신청하신 한부영 동행까지 전해드릴게요.

한부영, 소진영, 황귀희, 신선호, 또 심종호 여러분들이 함께했습니다. 동행이었고요. 제가 오늘 오이무침 넌센스를 네, 오이밴드의 믿음의 걸음을 전해드렸는데 깜짝 놀란 레인이도 보이고요. 재밌게 좀 들으셨나요? 크크크 하면서 오이밴드가 무슨 뜻인가요? 궁금해하신 분도 계셔서 찾아보니까 오병이어 줄임말이라고 해요. 오이밴드. 그리고 앞서 투데이의 주바라기, 오늘 주바라기님 새싹 표시 달고 오셔서 저희가 환영하는 의미로 주바라기를 선곡을 해봤습니다. 오병이어가 줄여서 오이밴드가 됐다고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이런 오병이어 같은 우리의 삶에 이런 기적이 있기를 보내주신 기도 제목 가운데 좀 많이 마음이 아프지만 또 같이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또 계신 것 같아서 먼저 꽃의 향기님께서 따님께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암이라고 나왔다고 기도 부탁드리고 또 손주도 HD 병이라고 기도할 일이 참 많아요 라는 사연을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응원하는 그런 사연들도 중보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또 보내주셨고 행복나무님도 오랜만에 오셔서 비공개로 글을 남겨주셨는데 지금 병실에 누워서 방송을 들으신대요. 후유증 없이 잘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하셔서 저희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주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소리엘의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병이어.

소리엘 오병이요 들으셨고요. 1부 끝곡은 늘기도 김진아님께서 피아 버전 나는 믿네 신청합니다. 자, 흐르고 있습니다. 2부에서도 사연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0: C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0: 낮은 끝나지 않아 어딘가 다른 곳에서 시작하지. 이곳에서 밤이 시작되면 다른 곳에서 해가 빛나기 시작한다. 이 세상에 완전히 끝나는 건 없단다. 다른 곳에서 시작하거나 다른 모습으로

0: 살로트 졸로토와 스테파노 비탈레의 그림책 바람이 멈출 때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입니다.
3: 앤드류 매티스의 글에 흥미있는 실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주해양연구소에서 진행했던 실험입니다. 먼저 큰 수족관을 만들고 가운데 투명한 유리벽을 설치해서 반으로 나눕니다. 한쪽에는 포악한 육식성 물고기 바라쿠다를 집어넣고 반대쪽에는 바라쿠다가 제일 좋아하는 먹이 숭어를 넣어둡니다. 바라쿠다가 숭어를 발견하면 순식간에 전속력으로 돌진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유리벽에 쾅 하고 부딪힙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다시 한번 쾅.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바라쿠다는 코가 몹시 아픕니다. 계속되는 실패를 통해서 숭어 사냥이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쫓기를 그만둡니다. 그때 유리벽을 치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라쿠다는 수족관 한쪽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며 여생을 보낸다고 합니다. 숭어가 바로 코앞에서 헤엄을 쳐도 사냥하지 않다가 결국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늘 성공하며 살 수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실패들을 반복합니다. 대부분의 실패들은 한계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노력의 부족이나 조심하지 못할 때일 때가 많습니다. 마음만 다시 먹으면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실패입니다. 그런데 정말 최선을 다하여 노력했는데 실패하거나 도저히 넘지 못할 산과 같은 장애물을 만나서 자신의 한계가 보이면 다시 도전하기조차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 후 처음 가나안 땅에 도달했을 때 아낙 자손을 보고 자신들의 한계를 인식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에 실패합니다. 도전조차 못해본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40년 후 여호수아와 함께 다시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됩니다. 이번에는 범람하는 요단강을 만납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요단강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날 무너뜨릴 것 같은 범람하는 요단강을 만나기도 합니다. 취업에 여러 번 도전을 하다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요단강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 사흘 동안 잠 못 이루며 유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잠 못 이루며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첫째는 목적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셨고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샘솟게 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서는 이 모든 역사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는 이 목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을 만나도 반드시 승리하여 건널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범람하는 요단강을 향해 발을 내딛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홍해를 건넜던 놀라운 이적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니 언약궤를 메고 범람하는 요단강으로 들어서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주저하지 않고 범람하는 강에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의 물이 말라버립니다. 언약궤는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붙들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모든 장애물들을 넘어서는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의 모든 요단강들을 넘어서기를 축복합니다.
2: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였습니다.

CBS 날개 없이 태어났다면 날개가 자라는 것을 막지 말라. 디자이너 가브리엘 샤넬의 말입니다.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0: 김수진의 음성으로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함께하고 계시고요. 11시 10분 이제 막 3초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만나고 있습니다.
1: 현대 큐밍
2: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1: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2: 큐큐큐큐 큐밍
1: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 송정미의 찬양 또 앞서 만나워십의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길 전해드렸습니다. 정말 일부에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의 이런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런 마음으로 선곡해서 전해드렸어요. 전여고음님도 꽃의 향기님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믿습니다. 또 요즘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걷고 뛰고 또 힘들지만 찬양으로 응원도 받아요. 아마리3님 써주셨고 추억님도 2주 전부터 남편분과 함께 매일 1시간 걷기 운동 하신다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도 남겨주셨어요. 와, 똥찌에님께서 그 일부에 그 오이 무침으로 많이들 그리고 저도 선곡을 이렇게 하면서 저도 많이 웃었는데 넌센스 하니까 작은 아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예수님이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야? 아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이셨을걸? 그랬더니 틀렸대요. 응애래요. 전도사님께서 이런 넌센스 문제를 아이에게 응애 예수님께서 응애예요. 이건가요? 아유, 재밌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역시 이렇게 또 재미나게 이야기를 잠들까 싶으면 또 이렇게 웃기고 웃기는 사연도 보내주시고 다들 이제 일부 끝 무렵에 다들 이제 저는 먼저 잡니다 먼저 들어갑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외롭지 않게 이렇게 재미있게 웃음을 선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윤영의 바닷길, 요즘 어디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요즘은 시원한 바다 생각나신다고 8183님 준비했습니다. 4819님께서는 작년 안목바다 사진 시원하시라고 보내봅니다. 바다에 뜨는 별, 이렇게 바다와 관련된 곡을 이어봐도 좋을 것 같아서 목소리 상점의 바닷길 먼저 조대경 최종길의 바다에 뜨는 별 요한의 아들 시모나는 시모나 네, 아예 이 곡은 다이가요나단이죠. 네, 찬양 역시 시원하게 듣겠습니다.

예전에 정말 그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시모나 그러면 다 같이 깨르르 웃었던 근데 그 코드를 지금 이해하신 분이 많이는 안 계시네요. 네. 달가요나단의 달콤한 찬양, 맛있는 찬양, 요한의 아들 시모나를 전해드렸고요. 조대경 최종길의 바다에 뜨는 별, 또 목소리 상점 바닷길, 장윤영 씨인가요? 아니요. 목소리 상점은 차소연 씨가 프로젝트 그룹으로 만드시긴 하셨는데 혼자 그 여러 곡을 리메이크 곡으로 유튜브로 많이 올리셔서 그중에 오늘은 바닷길을 목소리 상점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예소랑 지기님께서 오늘 목동 CBS 근처 어딘가에서 주무시겠군요. 방송 그 근처에서 일부러 내일 필사전 보기 위해서 멀리에서 오셨어요. 완도에서. 먼 길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방송국 오셨는데 아마 필사전이 오후 5시까지인가? 예, 시간이 아무래도 조금 일찍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오시고 못 보시고 그냥 가기 너무 아쉬워서 오늘 하루 일부러 감사합니다. 예소랑지기님 내일 정말 좋은 그런 성경필사전 은혜의 시간 꼭 보고 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럼 또 저희가 이렇게 하루 숙박까지 하시면서 보시는데 이렇게 감사의 마음 담아서 캠프에서 선물 드려야죠. 그런데 아내와 연애할 때 아가서를 붓펜으로 기록해서 당신이 이렇게 아름답다고 고백하셨대요. 와, 그리고 그 마음으로 힘입어서 필사 도전하신다고 하셔서 너무 달콤하신 분이시잖아요. 사랑하는 아내분께 좋은 선물 되실 것 같아요. 레스케미 화장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조금 기다리셔야 되지만 월말 배송이니까 예소랑지기님 내일은 필사전 잘 보시고 또 오늘 내일 혹은 생방송 중에 비공개로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레스케미 화장품 보내드릴게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예쁘게 붓펜으로 글씨 써서 편지도 쓰시고 이렇게 담아 전해주시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자, 그리고 여주왕자님께서 저도 듣고 싶은 곡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제이어스라고 써주셨는데 제이어스 버전은 없나 봐요. 범키의 주님 말씀하시면 준비하고 있고요. 이 곡과 함께 소피의 주 내 안에 있네를 복습하면서 듣습니다. 그리고 라니님께서 지금 아이가 지난주 전국 청소년 수련회 다녀왔는데 예람 워십 찬양 인도로 너무 신나고

은혜스러웠다고 하면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들려주시면 아이와 함께 라디오 방송 들으며 잠을 청하겠습니다 하셔서 이 곡 준비했어요. 예람 워십 내 안에 부어주소서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라모십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 이 찬양이 이 무더운 날씨에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처럼 굉장히 시원하게 느껴지네요. 아니 지금 소나기 오는 곳이 있대요. 이 늦은 밤 정말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날씨 이야기까지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예라모십 곡 함께하셨고 소피 주 내 안에 있네 범키 주님 말씀 말씀하시면 모두 신청곡 오늘 끝곡도 신혜숙님께서 매트 레드먼의 10,000 Reasons 남겨주셔서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생방송으로 인사드릴게요.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승리하세요.

0: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2: 제가 척추 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신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아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1: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0: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천지창조라는 위대한 오라토리오 작품을 남긴 작곡가 하이든. 구약성경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담은 이 작품은 헨델의 메시아와 함께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하이든은 재치 있는 짧은 작품으로 더 유명하죠. 대표적으로 듣는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 놀람 교향곡이 있고요. 휴가를 떠나고 싶었던 단원들의 마음을 담아 작곡한 고별 고향곡이 있습니다. 이 곡은 연주하면서 단원들이 한 명씩 퇴장을 하거든요. 마지막에 두 명인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결국은 다 퇴장을 하는 겁니다. 보고 있으면 귀엽다고 할까? 웃음이 납니다. 당시에는 획기적이었을 텐데 정말 아이디어가 대단하다 싶고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출근할 때 주차장이 평소보다 좀 비어있던데 이번 주에 많이들 가셨더라고요. 휴가를 간 분들 충분한 에너지 충전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휴가를 못 간 분들은 이 시간 들려드리는 곡들이 잠시라도 쉼의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어딘가 가고 싶다 싶다가도 이렇게 더울 때 어디 가면 고생이지 싶어서 그냥 여기가 최고다라고 생각하게. 예, 마음도 왔다 갔다 해요. 오늘도 더울 것 같은데 계신 곳은 어떤지요? 향기로 나무 쉼, 예, 들려드리면서 당신을 향한 노래 시작했고요. 이 2시간 우리는 휴가처럼 즐겨보자고요. 영광영은 아빠께서 날씨가 너무 더워서 글쓰기도 힘듭니다. 그니까요. 그 정도로 덥다니까요, 지금.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 잠시라도 쉼의 시간 고급 충전하겠습니다. 사무실에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원성남님께서 나 여기에라는 곡을 신청하셨는데요. 남미호십 찬양 앨범에서 박재욱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초롬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후야마미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똥찌에님께서 지금 저희 아이들 대구 충성교회에서 열리는 전국 어린이대회 율동 부문에 참가하기 위해서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대구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우리 팀 이름이 아이들 이름 앞글자 하나씩 따서 주예은혜 팀이에요. 주은이, 예은이, 은세미, 혜민이. 그동안 열심히 연습한 만큼 순이나 결과보다 하나님을 마음껏 기쁨으로 찬양하고 서로 웃고 즐기며 평생 잊지 못할 예쁜 추억 가득 쌓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환하게 웃으면서 무대 즐길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세요. 아멘. 주은이, 예은이, 은세미, 혜민이. 어떻게 이름도 주의 은혜죠?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떨지 말고 하나님이 내 율동을 예쁘게 보신다라는 마음으로 또 친구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잘 맞춰가면 마음에 예쁜 추억의 꽃이 남을 거야 얘들아. 편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율동이 되길 바라면서 응원곡으로 저희가 준비한 곡을 들려드려도 될까요? 조남정이 부르는 너는 보석 그리고 히스플랜 앨범에서 찬호울의 목소리로 너는 꽃이야.

응원과 함께 너는 보석, 조남정이 불렀고요. 찬호울의 목소리로 너는 꽃이야까지 함께했습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길 바라고요. 민들레님, 찬양이 쉼이 됩니다. 오늘은 마음이 좀 바쁘네요 하셨어요. 마음은 바빠도 한쪽 구석에는 예, 여유가 좀 있는 그런 하루로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성민님, 남편 휴가여서 아이들과 함께 강원도 가는 차 안에서 인사합니다. 즐겁게 잘 보내고 오세요. 아침이 불러요. 동해 가는 길.

멋쟁이님과 함께 예수의 심장 소리보기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살랑살랑님, 우리 집 3남매 어제부터 내일까지 수련회 참석합니다. 방학 동안 들어가 있던 아이들의 동굴이 비어서 청소하고 입을 빨면서 듣고 있어요. 아이들이 수련회 기간 동안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깊어지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들의 동굴 정리하면서 저는 기다릴게요. 아이고, 이게 여기 있었네. 아이고, 이걸 여기다 놔뒀어. 혼잣말 많이 하실걸요. 그레이스 데이지님 오셨는데요. 사춘기 중3 막내 아들과 제주도 고등학교 후배네 초대받아서 휴가 왔습니다. 후배 가족은 육아휴직 내고 두 아들과 농촌 유학 중인데요. 지난 주일에 후배 다니는 제주도 행원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권사님들께서 정성껏 만들어주신 비빔밥 먹고 서핑 배우면서 만장굴에서 피서 중입니다. 부럽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배우면서 또 후배님의 보물 준우, 준영이 그리고 나의 보물 영준이, 영훈이와 함께 듣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늘나라에 있는 큰아들도 함께 들을 수 있겠지요. 훈이 주님함 드림 샬롬 하셨어요. 네, 아 정말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쪽에 지인이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것도 함께 믿는 지인이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요. 그 육아휴직 내고 농촌 유학 중인 거 큰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럽네요. 신청하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오늘은 범키의 목소리로 들을게요.

그레이스 데이지님, 우리 영준이, 준우, 준영이 모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범키가 불렀고요. 에스프레소님, 어제 영화 재밌으셨나 봐요. 예, 권은의 친구야, 이 곡이 생각났다고 하셨어요. 함께 들었습니다. 라일리님, 오늘 엄마가 무릎 수술을 받으세요. 지금 이제 수술 들어가신대요.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회복하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엄마가 입원 하시는 기간 동안 거동이 불편한 아빠 돌보는 것, 방학 중에 학교 근무를 또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아멘. 라일리님, 여러 가지 일이 한꺼번에 겹쳐서 힘드실 것 같아요. 잘 우선순위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나를 돌볼 수 있는 또 지혜를 주시고, 지치지 않게 체력 주시고, 무엇보다 어머니 잘 회복될 수 있게, 수술도 잘 될 수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하경승준님께서 찬양 들으면서 일하고 있거든요. 지치고 또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희주일 앨범에 있는 곡이죠. 안혜진이 부르는 감사를 선택하기.

언제나 정답은 감사. 아멘. 안혜진, 감사를 선택하기 였습니다. 최선을 다하자 태연님, 제 아바타 만들어주셨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쁠까요? 고맙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병희님, 이번 주까지 휴가 피크인가 봅니다. 정원님도 휴가 가셔야죠. 아직까진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는 게 다행이기도 하고. 요즘 너무 더워서요. 어디나 너무 더워서요. 근데 8월 말쯤에 훌쩍 어딘가 갈까라는 작은 소망 하나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계획이 없어요. 1부 끝곡은 어노인팅 앨범에 있는 예수가 보이냅니다.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CBS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인.
2: 전라남도 고흥 앞바다의 작은 섬 우도에서 들려오는 꾀꼬리입니다. 꾀꼬리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대표적인 여름철새인데요.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높은 나뭇가지 끝에 올라 맑고 힘찬 노래를 반복합니다. 이 노래는 여기가 내 영역이다. 그리고 나는 건강한 배우자다 라는 신호입니다. 꾀꼬리는 대부분 숲의 가장 높은 수관에서 생활합니다. 짙은 잎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어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드뭅니다. 우도에서 들은 꾀꼬리의 노래는 보이지 않는 숲의 주인공이 보내는 여름의 첫 인사였습니다. 자연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절을 가장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3: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직해서 오늘 이틀째 출근한 딸, 주위분들의 협력으로 선을 이루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신청해요 하신 스티브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따님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곳, 또 나의 달란트를 잘 펼칠 수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의 인정과 하나님의 인정을 모두 받을 수 있길 바라면서 함께 들었어요. 아이빅밴드 김정희, 이기명 사역자들이 부른 곡이었고요. 이어진 곡 역시 손경민 목사의 곡이었는데요. 262번님과 함께 힘든 길 걸어온 그대여, 이은화의 주리의 목소리로 함께 들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고요. 마야님, 정원님 목소리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사무실인데 일은 많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어요. 아유, 감사한 일이네요. 나이차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지난주 가정예배 때 그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을 드렸거든요. 하영이가 태어난 첫날 아빠가 밤새도록 지켜주고 싶었지만 잠깐 졸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 이런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지금 필사하면서 듣고 있는데요. 제가 필사하고 있는 성경이 시편 121편.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메시지 올려봅니다 하셨어요. 아름답다라는 이 사연 자체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너무 감사하다. 예, 가정의 따뜻한 모습이 그려져서 그 또한 감사하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저희 아나운서들이 시편 낭송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맡은 부분이 시편 121편이었어요. 그 생각도 나서 제가 찾아보니까 마침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컴퓨터가. 그래서 제가 낭송한 시편 121편과 함께 내가 산을 향하여라는 곡, 소프라노 김경희의 목소리로 이어서 들려드릴 텐데요. 저도 진짜 오랜만에 이 낭송을 듣는데, 여러분이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제 목소리와 이때 제 목소리가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저도 낯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임을 고백하며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1: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낭송에 이어서 내가 산을 향하여 시편 121편을 김경희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워킹 주님의 시간에 이 곡은 희망음광님의 신청곡으로 이어서 들었습니다. 행복한 히코코님 꾀꼬리 네, 저는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어요. 아, 이랬구나. 내 목소리가 이랬구나. 약간 간지럽

싶기도 하고. 해피플레이스님, 오, 박가사탕님, 그래도 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언제인지 저도 기억이 또렷하게 나진 않은데요. 적어도 한 15년 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음반, 그 앨범을 낼 때였으니까 시편 낭송으로. 15년도 더 됐을 수도 있고요. 그쵸. 더 됐을 거예요, 아마. 참. 목소리도 나이를 먹는다고 하는데 그런 건가? 저는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확실히 예전에 녹음한 걸 들으면 뭔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애인이 김미라님께서 화분 정리하고 저는 어제 헤어스타일 변신을 좀 해봤어요. 10년 넘게 긴 머리 살랑살랑이었는데 단발머리 소녀로 큰 변화를 줘봤죠. 약간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잘려나가는 머리카락에 나쁜 마음도 보내줬어요. 딸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해서 기분은 업. 새로운 마음 가져보려고요. 다시 잘 달려보겠습니다. 이 뭔가 마음을 다시 다잡을 때는 머리에 변화를 주는 게 또 효과적이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조금 변화를 줘봤는데 거울 볼 때마다 조금씩 어색하긴 하지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애인이 김미라님도 그러셨군요. 코스모스님의 신청곡 이어서 들을까요? 물 위를 걷는 자, 시와 그림입니다.

시리팡팡님의 신청곡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가 191장 오늘은 조수아가 불렀습니다.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당양로에 특히 중요한 분들이 오늘도 생일을 맞으셨어요. 보계군어님이 먼저 제일 먼저 알려주셨는데 오늘은 뜨거운 여름 날씨만큼이나 열정적이고 기억력도 역대급인 곽권사님, 레가토님의 생일입니다. 그 누구보다 당양로의 진심인 레가토님 생일 축하해 주세요. 우리 북댕이 언니 아우들이 너무 사랑하고 축하한다고 꼭 전해 주세요 하셨어요. 그리고 7507번님도 언제나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형통함으로 즐겁게 선한 일에 앞장서는 일꾼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이렇게 메시지 남겨주셨어요. 네, 레가토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잘 태어나셨고요. 이 여름에 태어난 사람이 뜨겁잖아요. 뭐든 열정적이잖아요. 주님이 주신 일 그 열정으로 열심히 하셔서 잘했다. 충성된 내 종아라고 칭찬받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학수님이 오늘 생일이시래요. 어머니께서 저를 낳아주신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더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안학수님이 만드신 음원이 예, 처음 나왔어요. 제목이 The Will of God 맞나요? 지금 스포티비와 애플 뮤직에서 검색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꼭 들어보고 나중에 CBS 음원 등록도 해놓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 올해 생일은 더 특별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이렇게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귀한 재능으로 쓰시고요. 매일매일 기쁨으로 감사로 채워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데이비드님 오늘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하셨어요. 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데이비드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축하드리면서 축하곡 강상구의 목소리로 들을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곽건사님의 생일 그리고 안학수님, 데이비드님의 생일 축하하며 함께 들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강상구가 불렀고요. 팽이아범님께서 지난 주말에 외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귀한 손녀 태어난 거 저희도 함께 축하드려요. 아이가 지혜롭게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면서 김수지 아가에게 이 곡도 축하곡으로 띄워드립니다.

네, 오늘은 그보다도 높을 것 같다고. 다행인 건, 다행이라 그래야 되나? 휴가를 내서 지금 서울로 올라오고 계신데요. 여러 가지 뭐 볼 일도 있으시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CBS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성경필사 전시회 꼭 보려고 하신다고요. 아내와 연애할 때 아가서를 붓펜으로 기록해서 당신이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고백했었는데 그 마음으로 전체를 기록하는 동력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동력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오늘 좋은 씨앗 앨범에서 들었고요. 조심해서 오시고요. 또 관람을 통해서 감동 얻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랑지기님의 사연이었고요. 쌈자이모님, 남들은 휴가철이라는데 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불 앞에서 요리합니다 하셨어요. 그 귀한 손길 주님께서 더 귀하게 보시고 또 그 마음으로 예수님 대하는 그 마음으로 요리하신 그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며 이 하루도 보내리라 믿습니다. 삼자 이모님의 정성에 감사드려요. 하이샬롬님께서 피아워십 찬양 부탁드립니다 하셨고 늘기도 김진아님도 나는 일어섭니다 피아워십 앨범에 있는 곡 신청하셔서 오늘 끝곡으로 이 곡을 들려드려요.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최정원이었어요.

0: 사랑해 CBS.
1: 시련이 많다는 건 운이 좋은 일이다. 시련은 성장의 기회고 행복은 성장의 대가다. 시련이 많다는 건 운이 좋은 일이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련도 또 흘러간다. 기회는 언제나 있다. 야구선수 박찬호 씨의 말입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애창되고 있는 이 찬송가는 미국의 슬리퍼 목사가 작사한 것입니다. 슬리퍼 목사가 목회를 하고 있던 지역에 당시 유명한 부흥사였던 조지 펜티코스트 목사가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 집회 팀에는 유명한 작곡가인 스테빈스가 속해 있어 찬송가를 인도하고 있었는데요. 슬리퍼 목사는 당시 지역 대표 자격으로 이 부흥회를 돕고 있었습니다. 슬리퍼 목사와 스테빈스는 이 부흥회에서 작사자와 작곡가로 인연을 맺게 됐죠. 몇 년 후 슬리퍼 목사는 자신의 가정 선교 사역에 결신 찬송이 필요해 찬송시를 작사했고 스테빈스에게 보내 작곡을 부탁했습니다. 스테빈스는 이 시에 바로 곡을 붙였는데 그것이 바로 고달픈 영혼의 쉼을 얻기 위해 즐겨 부르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입니다. 스테빈스는 이 곡을 지은 후에 찬송 소절 끝마다 되풀이되는 예수여 내가 주께로 나갑니다. 이 소절을 이 곡조의 곡명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감상합니다.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0: 정말 숨쉬기도 힘든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주 가파도의 유용의 해녀는 해녀 삼촌들에게 어떤 말인가를 듣고 그날로 해녀가 되기로 결심했대요. 어떤 말일까요?
1: 너 나랑 물벗에서 바다 가자.
0: 물벗은 어떤 뜻일까요?
1: 함께

0: 바다에 드는 동료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단수나 친구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료 이상의 해녀는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배를 타고 먼바다에 가면은 해녀들이 4명, 5명 그룹이 돼요. 그 4, 5명이 다 물벗이 되는 거예요. 어? 내려갔는데 안 올라오네? 그러면 어? 뭔 일이 났나 싶어가지고 심장 졸이면서 찾아보고 너와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호흡을 바라봐주고
1: 물벗이 되어서 그녀가 본 것이 있습니다.
0: 호흡만으로 바다의 물때에 흘러가면서 잡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장이 황폐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도 걱정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못 잡으면 다음 애들이 잡을 거고 수백 년 해녀 공동체를 통해서 바다를 지켜왔던
1: 많은 생명이 숨막혀 하는 극한의 기후위기 시대 서로의 숨을 돌보는 마음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환호성을 질러라. 보라, 너희 왕께서 너희에게로 오시니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진실로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시니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선지자 스가랴의 말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완전한 길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 앞에 기뻐 뛰면서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애써 만든 것이 한순간에 허물어질 때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 안에서 먼저 생명을 보고 손 내밀어 끌어안게 하소서. 우리를 살리시며 다시 일어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곡,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크로스웨이 선교단과 정영순, 임현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최훈차 콰이어의 곡으로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181장 찬송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께서도 줄이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배를 채울 것을 구하지 않으시고 함께 있는 사람들을 먼저 돌아보셨습니다.

가난한 자 돌봐주며 이장희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산소망 중창단이고요. 바다같이 넓은 은혜 박동현의 찬양 이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의원 되신 예수님의 474장 찬송을 트리니티 싱어즈의 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천성길을 버리고 이사희의 음성이었고요.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신재호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곡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먼저 왜 날 사랑하나 유의 찬양입니다. 장선희와 박희영 함께하는 곡이고요. 김명식 조화문이 함께한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울포 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피처링 김소영, 이동원, 최윤성이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허미경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뵙겠습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박수영과 밴드 11월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윤화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8월 5일 수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 시편 65편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의 요절 말씀은 시편 65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오늘은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시작된 하루가 한 해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며 어느 것도 빠짐이 없습니다. 길가의 꽃이나 작은 강아지, 지저귀는 종달새 등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그 존재로 충분하고 완벽하며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안목과 계산이 있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하고 상상해도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으셨고 사랑하시며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따르는 사람은 최고의 행운과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평생을 기도와 묵상으로 사시는 수도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말로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런가 하면 이른 새벽부터 밤 늦도록 열심히 일하시는 수도자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를 책임지고 돌보십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각자 주어진 내 몫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모든 게 풍요롭고 무생명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지나쳐 욕망이 끌어오르니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부족함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이 놀라울 뿐입니다. 하루에서 한 해로 그렇게 우리의 평생에 관을 씌워주시는 분, 곧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비교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며 결과보다는 과정을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서울신학대학 합창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박종호의 음성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김선우의 음성으로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이어집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두 곡의 CCM 찬양 함께합니다. 먼저 기프티드의 주를 바라보며, 이어서 이온유의 찬양 길, 진리, 생명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타자로 여기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교회의 형제 자매로 보내신다. 그렇게 하셔서 제자도의 모험을 회복할 기회를 주신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 사역을 통해 우리는 자기 힘에 의존할 때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요한일서 4장 18절을 헬라어로 읽던 그날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요한일서의 헬라어 본문은 읽기가 퍽 쉽다네. 하지만 그 메시지대로 사는 일은 전혀 그렇지 않지.

윌리 모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느낀 두려움을 함께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두려움을 내쫓으시며 사랑으로 덮으셨습니다.

0: 참 즐거운 노래를 교수 성가단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주 예수 넓은 사랑, 김학남의 곡으로 들었고요. 이종석의 음성으로 주 사랑 안에 살면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3: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4: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5: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6: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5: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6: 나를 찾...
7: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5: 서울 사이버 대학교.
8: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간까지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룸 간유산균
0: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이석이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 한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 한알.
1: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 한알.
3: 자연 한알.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으로 강찬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보내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에어컨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요즘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실내와 달리 실외기는 종일 건물 밖에서 뜨거운 열기를 뿜어냅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한여름 가장 치열하게 땀 흘려 일하는 중일 거예요. 누군가의 시원함을 위해 가장 뜨거운 시간을 보내는 존재. 우리 곁에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삶의 열기를 견디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편안함 뒤에는 어떤 분들의 수고가 있을지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다정하게 서로를 챙기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Good Music Station. CBS FM.

아름다워라. Jesus, we enthrone you. 예수, 우리 왕이여. 한태규님은 순천에 계십니다. 순천도 연일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에 간밤에 비가 살짝 내렸는데요. 가뭄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습도가 높아져서 열대야를 더 보였습니다. 7128님은 오늘도 출근하면서 듣습니다. 용접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더워요. 직원 3명과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도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원래는 6시 퇴근하는데 이번 주는 5시에 퇴근하자고 하네요. 예, 아유, 한 시간이라도 단축 근무 할 수 있다면 좋죠. 교대 근무도 하실 수 있다면 좋고요. 가만히 있어도 힘든 날씨인데 밖에서 계셔야 하거나 또 불 앞에서 일을 해야 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 힘듦이 상상도 안 가는 요즘 폭염이죠. 불쾌지수 높고 어려워도 이제 상대도 힘듦을 잊지 말고 서로가 조금 덜 짜증내고 조금 더 친절하게 다정하게 그렇게 서로서로 조심히 지내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사연과 신청곡은 인터넷 게시판 CBS 레인보우 앱으로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문자 참여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이제 여름휴가 떠나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얼마나 재밌게 얼마나 시원하게 보내고 계신지도 이야기 들려주세요. Leaning on Jesus,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어느 식당에서 들리는 미나님 목소리와 찬송가. 와, 7553님 계신 곳 첨부해 주신 사진으로 보건데 일반 식당 같진 않고요. 어디 군내 식당 같은 곳으로 보이는데 어딜까요? 이른 아침 CBS 라디오를 틀어놓은 이 감사한 곳은 어딜까 궁금합니다. Standing on the promise,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0012님 들으셨습니까? 경산중앙교회 국내 여름 단기 선교가 주님의 은혜 속에 무사히 잘 마치게 됐습니다. 제주도와 부산, 청도 등 5개 지역으로 최종진 목사님의 인솔 아래 김철용 팀장님 외에 섬김과 순종의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알알이 열매 맺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지경이 넓혀지고 주님의 영광만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소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 사연 보니까 기억이 나요. 저번에도 한번 사연 주셨었죠. 근데 이제 신청곡만 흐르고 사연이 소개되지 않아 아쉽다고 연락 주셨던 분인 것 같은데 사연 꼭 들으셨길. 구리빛님 계시는 곳은 그래도 가을 느낌이 조금 나나 봐요.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틈을 타서 성격 급한 가을의 한 조각이 살포시 들어와 있습니다. 아침 조깅에 좋은 동행을 해주는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고맙습니다. 예, 가을이 조금만 더 속도를 내준다면 좋을 텐데 Tell me the story of Jesus. 구원으로 인도하는

폭염으로 짜증나기 쉬운 계절입니다. 날씨 탓에 어쩌다 짜증내는 것이야 그럴 수 있지만 평상시에도 쉽게 짜증을 부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기피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짜증이란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상대방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생기는 부정적 감정입니다. 민요 태평가 가운데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바치어 무엇하나 라는 구절처럼 짜증을 낸다고 해서 현실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도망가도 다시 만나주셨죠. 그가 잠자고 싶어도 태풍으로 깨우시고 심지어 물고기 뱃속이지만 살리시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죽겠다고 불평하는 요나를 끝내 설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기 뜻대로 고집할 때 그 길을 막으시지만 결국 이 과정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다듬어 가시죠. 짜증날 때면 내 마음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게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게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광영교회 서우성 목사님의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리

휴가 다녀왔어요. 우리 모두 이 노래처럼 될 거예요. 자작나무님 신청하신 We are more than conquerors, 넉넉히 이기는이라 였습니다. 네, 여러분 이 곡의 제목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제목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넉넉히 이기는이라. 예,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한 줄이에요. We are more than conquerors.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간신히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충분히, 충만히, 넉넉히 이기는이라. 아멘. 8월 5일 수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와, 들꽃사랑님은요, 진짜 찬바람을 싫어하시나 봐요. 에어컨 바람, 선풍기 바람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는 그동안 선풍기에만 의지하다가 어제 처음으로 에어컨을 켰습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더라고요. 정신이 맑아진다고 할까. 제게는 30도가 맞더라고요. 정말요. 예, 에어컨 바람이 싫긴 하죠. 근데 진짜 에어컨 없이는 어려운 계절이긴 합니다. 여러분은 몇 도에 맞추시나요? 저는 집에서는 26도. 그리고 이 말을 해도 되나? 이 이야기를 하면 으이그, 그러니까 얼마 전에 냉방병 걸려서 목소리 안 나왔죠? 저한테 이러실 것 같긴 한데 저는 차에서는 22도, 서늘하다 싶으면 23도.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Praise to the Lord, 다 찬양하여라 준비했습니다. 마이클 카드 찬양사역자 버전인데요.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그 팝송 중에 캣 스티븐스의 Morning is Broken이 생각나던데 이 곡은 다 찬양하여랍니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휴대전화 뒷자리 3853. 중고로 구매해서 5년 이상 쓴 에어컨이 고장나서 새 걸로 바꾸었는데요. 새 거라 그런가 26도로 설정해놔도 얼마나 시원한지 신세계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공항 달리기님 댁도 에어컨 설정 온도 26도, 고민님도 26도, 오늘도 항상 감사님 댁은 에어컨 바람이 싫었는데 이번 여름은 씁니다. 집에서 29도. 어여쁜 자연님 댁은 26에서 28도 설정하고 선풍기도 같이. 좋죠. 서큘레이터 역할을 같이 해주니까. 렁투님은 집은 26도, 차는 18도, 사무실은 24도. 예, 일반적으로 집 에어컨 설정 온도는 26도구나를 알았습니다. 신랑이랑 휴가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계룡산 가는 중에 참여합니다. 4114님께 띄우는 오늘의 1부 끝곡 박항스 노래입니다. 보니엠 리버스 오브 바빌론.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3: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4: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5: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od will take care of you.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호주에서 미나님 방송과 함께 했는데 한국 적응에 큰 힘이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와, 루후 아레나님, 이미화님이시네요. 그러니까 호주에 계시다가 이제 우리나라 들어오신 건가 봐요. 뭔가 더 가까워진 기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국 오셔서도 잊지 않고 들어주시니까. 일부 오늘 좀 전 끝곡으로 바빌론 강가에서 리버스 업 바빌론 틀어드렸는데

전 항상 이제 재밌게 생각했어요. 늘 이 곡을 틀 때마다 정말 항상 늘 이불 개고 밥 먹어 라고 예전에 개사에서 불렀다는 청취자분들이 늘 이제 게시판에 오시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바빌론 강가에서 팝송 이제 세대는 아니다 보니까 공감하지 못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All by myself 노래를 들으면서 오빠 만세를 떠올리는 나와 예, 여러분이 똑같은 거구나. 그런 기분으로 이불 개고 밥 먹어를 그때의 감성과 그때의 추억으로 늘 게시판에 써주시는 거구나. 깨닫고 혼자 웃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All by myself 가사를 들여다보니 그것도 일부 끝곡으로 틀만하네요. 조만간에 들을게요. 예, 정민아의 Amazing Grace 2부 순서 이어갑니다.

조이풀 조이풀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여기는 백석대학교예요 하신 꽃바람 하늘님. 어제부터 금요일까지 열리는 기독교사 대회 참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화, 수, 목, 금 이렇게 진행되는 거네요. 좋은 교사로 이 땅의 학생을 품기 원하는 와, 천여 명의 선생님들이 전국에서 모인 가슴 뛰는 수련회입니다. 주 강사님은 김동호 목사님이시라고요. 범사의 감사님, 샬롬. 밤에 비가 와서 아침이 시원합니다. 오늘 손주들과 보령 냉풍 욕장 가려고 해요. 태거나 하어나 즐거운 하루 보내고자. 예, 이름만 들어도 시원한데요. 보령 냉풍 욕장. 예,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요. 이순꿀님께서 사라 브라이트만 안드레아 보첼리의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신청하셨는데, 이 두 사람이 함께 부른 죄짓 맡은 우리 구주 버전이 있나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은 안드레아 보첼리와 아주 청아한 목소리 앨리슨 크라우스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준비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니를 통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이 소식을 듣고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 품으시는 마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눈을 감은 채 세상과 단절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냉혹한 현실에 아파하고 반응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지만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타인의 고통을 내 문제처럼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은 32번째 묵상 아파하는 마음이 있는가

His strength is perfect. 박재용님, 여기 텍사스 오스틴은 화씨 100도가 넘어요. 참 무더운 여름입니다. 사무실은 79도, 집은 77도로 맞추고 있어요. 섭씨로는 25도쯤이네요. 퇴근 전 항상 은혜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용님 계신 곳은 이제 일 마무리하실 시간이군요. 예, 화씨로 잘 안 와닿는데 이렇게 섭씨로 알려주시니까 감사하네요. 이렇게 미국에서 사연 주시는 분들께 제가 항상 궁금한 게 현지 교회에서는 어떤 찬송가를 많이 부를까? 우리나라랑 비슷할까요? 그러니까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 많이 나오는 찬송가를 정말 미국 현지 교회에서도 많이 자주 부르나요? 또 다음에 사연 주실 땐 이것 좀 알려주세요. 아로아님, 여기는 영월입니다. 수련회 와 있습니다. 영월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고 권사님들이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셨어요. 어제는 미용 봉사를 했고 오늘은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정리하고 또 도배 장판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름답고 조그만 마을인데요.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께 복음도 전했습니다. 모얼러브투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로아님 계시는 영월로 띄울게요.

음악도 좋고 출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어 좋고 너무 더운 것만 빼고 다 좋다고. 맞네요. 가온누리님. Jesus is all the world to me. 예수는 나의 힘이요. More love to thee.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순복음 성동교회 정란이님. 김정란 집사님이시군요. 듣고 계시고요. 어젯밤 아산에는 천둥, 번개, 세찬 소나기가 한창 내렸습니다. 비개인 아침인데 또 습하니 무더워요. 빈센트님과 비슷한 말씀하시는 분들이 오늘 많아요. 간밤에 비가 한 차례 지나갔는데 시원한 게 아니라 어째 더 습하고 힘들다고. 오솔향님, 엎드리고 또 엎드려도 더위는 갈수록 지지되고 있네요. 삼복지중에도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시원한 아침으로 영혼을 가득 채우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이 삼복의 복자가 엎드릴 복, 당할 복자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위 앞에, 여름 앞에 엎드리고 당할 수만은 없죠? 오늘도 기운내서 수요일 시작합니다. 예, 생명수 같은 찬양으로 마치죠. Peace like a river, 내게 강 같은 평화.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뭔가 후회되거나 그 후회를 교훈 삼아서 어떤 일을 다시 시작할 때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면서 하는 얘기 대표적으로 이거 꼽을 수 있죠. 우리 아 지금 알고 있는 걸 내가 그때도 알았더라면 점점점 뒤늦은 후회와 깨달음이 함축된 이 문장을 보면서 나의 신앙생활도 좀 돌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거나 이제라도 알게 돼서 정말 감사한 것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없이 얻은 성공은 오래가지 않는다. 기도는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첫 번째 선택이다. 또 감정대로 살면 흔들리고 말씀대로 살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쵸? 조급함은 하나님의 때를 놓치게 만든다. 기다림도 믿음이다. 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인생 가장 큰 축복이다. 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하루 잘 또 시작하시길 바라면서 수요일 아침 오늘도

2026년 8월 5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존 영 주를 찬양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저에게 초심을 일깨워주는 그런 곡이죠. 이 어떤 서사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같이 찬양하실래요 통해서 호기롭게 도전했었던 그런 곡입니다. 이 곡 고백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저는 초심을 다시 이제 찾곤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믿음의 어떤 온도 차이 너무 뜨거울 때도 있었고 또 약간 주님과 멀어진 것 같은 기분,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느껴보면서 여러 가지를 깨달으셨을 텐데.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우린 하나님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 다 잃은 거죠.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거고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은 겁니다. 또 기도는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첫 번째 선택이다. 감정대로 살면 흔들리고 말씀대로 살면 흔들리지 않는다. 또 조급함은 하나님의 때를 놓치게 만드니 기다림도 믿음이다. 많은 분들이 아마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실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샤시 가족이 남겨주셨던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 아니라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 말도 저는 되게 울림이 있었는데. 그렇죠. 저는 또 살면서 요즘에 그 무슨 책 제목이기도 한데 이런 말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도전을 주저하게 되거나 나 망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앞설 때 사실 그 시도 자체를 꺼리게 되잖아요. 그럴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뭘 시도해야, 도전해야 뭔가가 나오는 거죠. 살면서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참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사실 뭐 우리가 인생 뭐 3회차, 2회차 뭐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긴 하지만 한 번밖에 못 살잖아요, 우리는. 인생 한 번이고 이렇게라도 깨닫게 된 걸 감사히 여기고 잊지 말자. 예, 이걸 마음에 새기고 잘 품고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주맘님, 오늘 아침은 뭔가 약간의 상쾌함? 살짝 한 스푼 정도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기다림도 믿음이다. 이 얘기를 또 붙잡으면 힘내봅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예. 간밤에 어떻게 잘 주무셨나요, 다들? 뉴스 보니까 정전된 지역도 여러 곳이 있어서 간밤에, 정말 그, 열대야 때문에 힘든데 에어컨, 뭐 선풍기 바람도 못 쐬고 이런 분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진짜 너무 덥긴 합니다. 예. 오늘도 아마 어제에 이어서 수도권 서울 지역은 안내 문자 같은 거 많이 오잖아요. 예. 아마도 오늘 폭염 중대 경보 발령되지 않을까. 어제에 이어서. 예. 어제도 11시를 기해서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이 됐는데 오늘도 그럴 것 같습니다. 많이 더워요. 파주도 벌써 31도 찍었네요. 우리 연숙님도 와주셨고. 예. 하지만 오늘 또 시원한 곡들 들으면서 이 아침 우리가 잘 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남기실 때 문자 참여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 우물정 7997번 열려 있고요. 장문 사연 또 사진 첨부해서 보내실 때는 100원의 이용료가 들어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오늘 수요일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오늘 굉장히 좀 아침부터 후끈한데 시원한 곡. 이 곡 들으면 정말 좀 시원하고 체감온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시원한 곡들도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황혜정, 김정혜, 강성민, YBK 그냥 웃어.

브리지 임팩트 기상송 들었고요. 제이레빗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 그리고 황혜정, 김정의, 강성민, YBK 그냥 웃어요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닉네임 사랑으로님께서 도와주셨고, 샬롬 좋은 아침, 오늘도 주님 품 안에서 화이팅 승리하길 바라면서 덥지만 예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출근길이 한산해서 좋네요. 다들 휴가 갔나 봐요. 라고 남기셨고 0005번으로 식물 알못 훈디 배롱나무는 알란가 모르겠네 하면서 오다 좋았습니다. 라고 사진 한 장 투척 탁 해주셨는데 어머나

이거를 제가 진짜 뭐 알겠어요. 예. 배롱나무? 배롱나무 이름 처음 들어보는데. 오, 근데 약간 그 분홍 빛깔의 이거 꽃이 너무 예쁘다. 이 지금 피는 여름에 피는 꽃 나무인가요? 꽃나무? 와, 되게 탐스러운 꽃송이가 나무에 주렁주렁 이렇게 탁 또 있습니다. 식물 알못이긴 한데 제가 예전보다 뭐 20대, 30대 때는 관심이 뭐 1도 없었다면 이제 점점 희한하게 그 식물이 예, 좋아지고 꽃에 애정이 생기고 그러네. 예, 초록초록한 게 좋고. 그래서 정말 제가 진짜 막 궁금한 꽃, 궁금하다, 너무 예쁘다 이런 걸 발견하면 스마트폰을 탁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게 그 사진 찍어요. 그거 아시죠? 예. 무슨 그 인터넷으로 탁 찍으면 포털 사이트에서 그 나오잖아요. 꽃 이름 뭐 96% 확률로 배롱나무 꽃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많이 달라졌죠. 예,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쁜 사진 감사합니다. 예. 나무 백일홍이에요? 아, 배롱나무가? 아, 그래요. 또 하나 또 배웁니다. 예. 하나의 나눔님, 열대야였는데 잘 잤나요, 훈디? 오늘도 폭염이 예상되는데 좋은 날 보내세요. 라고 옥서님도 와주셨습니다. 예. 밤에도 뭐 너무 덥고, 심지어 어제는 프로야구 경기도 잠실야구장 경기가 폭염 때문에 취소가 되는, 이제 순연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아, 그리고 문학 경기장에서는 관중 중에서도 막 온열 질환 호소하면서 두 명이 이렇게 쓰러지기도 하고, 와,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저 사실 야구장 가려고 티켓팅 다 해놨거든요. 예. 잠실 가려고. 근데 못 갈 것 같아요. 온유한 나 님도 세종에서도 출장 남깁니다. 예. 훈디 목소리 들으며 새날, 새하루 시작해요. 남기셨. 멋진 수학생님, 방학이라서 수요예배 가는 길인데 길이 좀 막히네요. 시원하게 주의자비가 내려와 듣고 싶습니다. 청하셨는데 요곡 좋죠. 요 주의자비가 내려와 오늘 들어야겠다. 예. 주의자비가 내려와 챙겨놓겠고요. 그리고 우리 보라님은 시원한 곡이요. 저희 최애곡 달리기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이 곡 우리가 어제 들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조금 이 곡은 아껴놓았다가 킵해놓았다가 조만간 듣겠고요. 우리 영성님께서는 저는 은혜비가 그렇게 시원하게 느껴지던데 사무실 들어가면서 인사 남깁니다 하셨습니다. 이 곡 안 그래도 오늘 예, 들으려고 제가 미리 짠 선곡표에 탁 예, 준비해놓고 있었습니다. 예, 통했네. 그러면은 이렇게 들으면 되겠네요. 브라운월십의 주의자비가 내려와, 그리고 데일리 브레드의 은혜비, 그리고 헤리티즈 에스콰이어의 Let It Rain까지 한번 쭉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주의자비가 내려와.

Only Worship, 빈들의 마른 풀같이 까지 네곡 들었습니다. 비, 단비, 성령의 단비를 테마로 한 그런 곡이었죠. 헤리티지 에스콰이어의 Let It Rain, 그리고 데일리 브레드의 은혜의 비, 이 곡은 우리 이영성님의 신청곡이었고, 브라운 월십의 주의자비가 내려와는 멋진 수학쌤님께서 청하셨던 곡이었습니다. 비를 주제 테마로 한 곡들 함께 있고요. 죄송합니다. 아, 갑자기 기침이. 별사탕님께서 대학생 딸 어린이집 실습 중이라 데려다 주며 듣는데 찬양에 그냥 몸이 반응하며 들썩들썩. 예. 찬양으로 시작하게 해서 좋네요. 이제 며칠 안 남은 실습인데 아이들과 잘할수 있도록 우리 귀요미들과 정이 많이 들어서 딸이 아쉬워하네요. 남기셨는데. 아, 이렇게 아이를 정말 막 예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애정을 갖고 아이들만 보면 어쩔 줄 몰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저희 교회에도 아이들만 보면 막 눈에 하트. 뭔지 아시죠? 하트가 막 생기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이제 실습이시면은, 그러면 이제 첫 어떻게 보면 현장이잖아요. 비록 뭐 실습이긴 하지만, 특별한 경험. 아, 또 각별한 마음 드실 것 같습니다. 잘 실습 또 마무리하시기 바랄게요. 예. 좋은 쌤이 이렇게 또 무럭무럭 예, 성장하고 계십니다. 찬이맘님은 우리 유치원생 아들 여름 되니까 새벽 6시면 눈을 뜨네. 어떻게 좀더 아침에 재우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 가족 모두가 하루를 너무 일찍 시작하니까 피로 누적입니다. 유유라고 남기셨는데 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방학 되면 더 일찍 눈 뜨는 거 알죠? 예. 학교 갈 때는 늦잠 자다가 방학만 되면 정말 와, 무슨 센서가 있는 건지. 저희 혜연이도 저 출근할 때 일어나요. 그때가 6시 전이거든요. 제가 한 5시 50분 정도에 집에서 나서는데 그때 깨어 있어요. 암막 커튼을 치는데도 약간 그 해가 일찍 뜨니까 햇살이 들어와서 그런 건지, 아, 참. 뭐더 재우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추를 더, 밤에 상추를 먹여야 되나? 예. 닉네임 제비꽃님,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라는 책 제목이 생각납니다. 일찍 맨발 산행을 마치고 집에 와서 샤워하니, 야,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오늘도 내편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금요일이 입추거든요. 예, 입추를 기다리며 모두 화이팅! 남기셨습니다. 금요일이 입추면 이제 내일 모레, 입추 매직이라는 게 정말, 예, 효과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추 매직. 나무배님께서, 훈디, 배롱나무는, 줄기를 간지럽히면 가지가 움직인다는 일명 간지럽나무라고 한다면, 나 이것도 처음 들어보는데? 그래요. 혹은 백일홍이라고 100일 동안 핀다고 합니다라고 또 정보 고맙습니다. 배롱나무 줄기를 간질간질 하면은 가지가 움직인다고요? 아, 진짜? 배롱나무 보면 해봐야겠다 한번. 예. 간지럽나무라는 또 별명이 있군요. 배롱나무. 예. 우리 두리뭉실님께서 우리 교회 집사님 오영선 유지연 집사님, 그리고 저 정경자까지 세 명이서 기도원 왔어요. 집사님이 오 신실하신 주를 듣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는데, 아, 우리 또세 분, 집사님 삼총사 기도원으로 또 출격하셨군요. 예. 그래,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가셨는지 모르겠으나, 응답 받고, 예, 가벼운 마음으로 또 집으로 내려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크룩스의 오 신실하신 주 함께 나누겠습니다.

크룩스의 오신실하신 주, 우리 정경자님께서 청하셨던 곡이었습니다. 세 분 잘 들으셨죠? 오영선, 유지연, 정경자님. 예. 안젤라님께서도 샬롬 반갑습니다 인사 주셨고, 이인숙님 식사하면서 방송 듣습니다. 어여쁜 자유님은 봄이랑 산책하고 교회 잠시 들러서 돌아왔는데 와 땀이 흔 건 많이 덥습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1부 마지막 곡은 조금

선선해지는 기분을 주는 곡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까 금요일이 입추라고 하셨는데, 예, 입추를 앞두고 가을 좀 느낌, 기분이 물씬 녹아있는 이 곡이, 제가 사실 가을 되면 꼭 일부러 챙겨서 제가 듣는, 혼자 듣는 그런 곡이거든요. 좋아하는 곡. 이길승의 그대 같은 노래 1부 마지막 곡으로 듣고 2부에서 뵙죠.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0: 더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 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모든 꽃은 밤이 고통스럽다. 그렇지만 아침에 아름답게 피어나기 위하여 고통스러운 밤을 참고 견딘다. 신영복 선생께서는 나무의 나이테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나무는 겨울에도 자란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겨울에 자란 부분일수록 여름에 자란 부분보다 훨씬 단단하다는 사실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인생은 목표의 달성과 완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준비하며 살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누가 인생을 완성하고 떠났을까? 아무도 인생을 완성하고 떠난 이는 없다.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떠났을 뿐이며 과정 그 자체가 바로 완성이다. 정호승의 에세이집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중 선인장은 가장 굵은 가시에 꽃을 피운다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바쁘고 분주한 아침이지만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뭄과 같은 메마른 나의 영혼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로 충분히 적셔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 날마다 매 순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시고, 나의 귀를 열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손을 잡고 기쁨의 길을 가게 하시고, 인생의 길이 소풍길처럼 기대감과 즐거움이 되게 하소서. 오늘 내게 주신 일터 가운데서 나의 말과 눈빛이 외롭고 힘든 사람에게 단비가 되게 하소서. 오늘 아버지를 더 닮고 싶습니다. 그런 하루 살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에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